그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난 대성이다. LI 대성이다. 입만 대성이 한 만원. 대성이 어떤 게 대성? 대성은 바로 일성이고 대성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대성이라 그래요. 불성. 누가 뭐 대성 대성 한다고 진짜 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소성에 맞으면 그 후회할 것도 없고 언젠가 나도 대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성문영각이라서 부처님의 이 보살 정신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분들 다 어떻게 평합니까? 비록 성문영각이라 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보다가 더 화엄경을 더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보살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살으로 하연하신 분들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자타일시 성불대라고 하는 거죠. 하도 말안 되니까 있는 우리 범주 내에서도 보살을 찾지만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외래 보살들, 예? 외인 구단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끼리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외국 선수들 하나씩 뽑아오잖아요. 전부 화엄경을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또 가고 그렇잖아요. 자, 부처님의 교법을 보아야 된다. 우리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도 있지만은 수행법을 잘 지키고 보아하고 그 내가 잘못된 것이 경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하다가 경전이 이해가 안 가고는 지가 이해 안 가지 경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벌거지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치를 보면은, 알로 있을 때나, 그 유충으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죠?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어른벌레로, 성충으로 있을 때나, 유충으로 있을 때나, 성충으로 있을 때나, 그 일리평등하게, 구더기로 있을 때나, 똥파리로 있을 때나, 똑같아, 이거. 이치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죠. 구더기하고, 똥파리는 똑같은 놈이지만은 이치는 똑같이 흘러가지만은 태중이 있는 아나 연세 지금 꼬부라 들어가지고 이제 100세 된 노인이나 똑같은 한 생명의 이는 진리는 이치는 하나로 흐르고 있고 그건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진공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사실화되고 모양화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절대 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아까도 월드컵 가지고 했죠. 이건 종체 기용이요, 습용 기체다. 그럼 연세 드시면은 병에 드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늙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되니까 보톡스 맞다 안 되면 이제 봉침 맞아가지고 봉톡스도 맞고 봉톡스 알아요? 벌침. 자 별로 우스운 얘기도 아닌데 이상하네. 일체 원지 일체 제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지이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끝없기가 흐음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진멸되도록 일체 급수의 무유 휴식이라 절대 쉬지 않는다. 그렇게 첫째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아까 수도라의 가르침을 차를 이어받아 법륜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세 종류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수행을 닦고 나가 여실하게 수행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취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성취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아주 보존하고 잘 교법을 보존해야 돼요. 가르침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저기 서당 문화처럼 그 향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박제 문화가 돼 버린다고. 예, 저기 박물관에 가 가지고 있는 박제 문화가 되잖아요. 그 우리는 계속 염불해야 되고 강경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또 정득해야 되고. 그 정득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자,

0: 그래서요, 교도와 정도라는 게 있어요. 예? 교법과 정법. 예? 교법과 정법. 교법은 이론이에요, 이론. 정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고와야 되고, 눈빛이 고와야 되고, 손길이 따뜻해야 되고, 예? 요것이 정덕으로, 정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말은 그럴싸한데, 아까 뭐 했죠? 생여보심. 또, 이제 청강하야? 다음 대목 뭡니까? 여설 수행이라. 말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한의지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품까지는 좀 버거운가 봐요. 그 어진 사람한테까지는 버거운데 거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삼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삼업 진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정삼업 진언이 안 되니까 뭐랍니까? 정삼업 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바 사바바바 수도함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사바사바 해가면서 막 그래 한다 우리가 이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다수리 싹다수리 사바 말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의 길을 보호하고 수행하는 법까지 이제 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1: (웃음)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0: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 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

가운데 위대한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달리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성 무상불도 무상서원성이야.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위없는 거룩한 부처님의 도를 서원코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라. 선지시가 대가가 기부도 중생무변서원도와 대가가 이미 중생무변서원도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인마도는 이 도리는 차불시 해능이더라. 또한 이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심중중생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중생인 소위 삿된 어리석은 마음과 광망심과 그릇된 망령된 마음과 불선심과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악하고 덕이 없는 그런 악덕심을 등 여시 등 심이 이와 같은 등 마음이 다 이 중생이니 각수 자성자도 하니 각각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제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진도라 참으로 제도하는 것이 된다. 사반야지로 반야지로 하여금 타파 우치 미망 중생하여 어리석고 우매한 미망 중생을 타파해서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사례 정도하고 삿된 곳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제도니 기유 정견이라. 그래서 비로소 정견이 있다. 이거 생각해 보시오. 이러한 그 본문이야말로 여기 앉아 있는 불교 신도만 듣긴 너무 아까운 것이 저 세상에 있는 일반 시민이 이 본문을 다 들어야 한다 그런 말 아니오? 국민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을 개혁하고 아름다운 국민성을 만들자면은 이 불교의 법문을 들어야 하는 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얼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TV 같은 데 나와 있는 사람 보면요. 신부가 앉아있고 목사가 앉아있어가지고 의식계획을 하자고 야단인데 거기에는 불교 성직자를 안 불러드리는 것이 방송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런 말이에요. 방송 자체가 나쁜 놈들이 아주 거지 같은 놈들이 그걸 몰라. 소위 안목이 바로 백인 스님네들을 초빙해서 방송국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요. 그 멍청한 눈이 새카만 목사만 불러도 할 것이 아니야. 목사에게는 눈이 없어요. 안목이 없다 그런 말이야. 눈이 돌 달린 스님네들을 초청해야지. 복과 지혜가 부족한 지혜인을 데려다가 국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들어보지만 전부 원망하는 말뿐 아니요. 부자가 베풀어야 가난이 살고 무슨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고 윗물은 고와요.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윗물이 얼마나 깨끗해요. 흐르고 흘러와서 한강에 와서 더러워졌지. 어째 윗물이 더럽단 말이요. 쓸데없는 그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속담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 덮어놓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안목도 없는 것이 무슨 가서 진리의 말을 한단 말이요. 내가 요새 저 공무원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해봤지. 역대 대통령을 보아라 그거요.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역대 군왕을 보아라. 만 백성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어떻게 하면 굶기지 않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대통령은 대단히 깨끗합니다. 대통령은 그 사람이 무슨 누굴 모함하고 누굴 못 살게 하고 어느 놈을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을까 그런 걱정합니까? 그 밑에 따라댕기고 있는 놈들이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흘러와서 더러운 거지. 윗물은 고와요. 뭘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는 거예요. 대관절을 윗물은 고운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 말을 듣고 나서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또 이래요 또. 참 멍청한 놈들이야. 부자가 베풀어야 가난이 사나요?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 그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극복해야 가난이 물리쳐지지 있는 형제가 도와주고 있는 놈이 도와줘야 가난이 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평생을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것은 여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있는 자를 원망하거나 있는 형제에게 도움을 바라지 마시오. 그건 평생 거지 행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도자는 인지이기라. 땅을 인해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다른 방법이 땅을 짚고 일어나야 돼. 가난한 자는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가난이 물리쳐지는 거지. 어디 무슨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인답게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가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는 자가 베풀었다고 해서 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있는 자가 번 돈이 부당한 돈이 너무 많아. 요새 보시오. 자기 양심에 거리 끼니까 사표하겠소 해서 나갑니다. 그 점잖은 사람이에요. 요새 법관들도 보니까 나는 재산이 많은데 난 부당하게 벌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난 사표하겠소 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양심껏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법문 무량 서원학은 어떠하냐.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은 다 배우겠습니다. 수자성, 수자 견성하여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해서 상행 정법에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 이 이름이 진학이라 진실로 배우는 것이야. 무상불도 서원성은 위 없는 불도를 서원코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기상능하심하야 이미 항상 능히 하심해서 진정한 법을 행하고 이미 이각하여 어리석음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여서 상생 반야하여 항상 반야의 지혜의 마음을 내며 재진재망하여 참된 것도 재하고 어리석은 것도 재해서 즉견불성하면 바로 곧 불성을 보면 곧 언하에 그 말 한마디가 똑 떨어질 때 성불도니 불도를 이룰 수가 있으니 성불도 불도성이니 상념수행은 항상 염념이 수행하는 것은 시원력법이니라. 이것은 원력이 있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홍서원은 지극한 원력을 가져서 성취하는 것이니 무단히 불교를 믿는 이는 이 마음 가운데 사홍서원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항상 가운데 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11시경에 법문을 시작했는데 벌써 12시 한 35분이 지났어요. 더 하면 좀 지루할 것이고 오늘 끝으로 법문을 했습니다만 이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이 뒤에 이제 진짜 어떤 법문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책이 이게 반쪽 아래만 지금 실렸기 때문에 반은 어떤 게 있느냐. 역대 선지식들이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서 소위 그것을 선의 접화 방법이라 해요. 접할 접자죠. 될 화자. 선의 접화 방법이라는 스승과 제자가 이 법을 깨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그런 방법론이 되는데 그런 접화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기연품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 선지식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묻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인가를 받고 그러면서 참 장부의 기상이 있는데 그것은 요 다음에 제가 일용법회를 할 때 법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주일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법회를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여러분은 계엄을 물리치고 용맹정진해서 낙오하는 분이 없이 반드시 한번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취하는 바와 같은 거예요. 기도 도중에 낙오하는 바가 없어야
참으로 그 원만 성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백보좌 법회도 그 여러 선지식의 본문을 빠짐없이 들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나를 잘 조복한 사람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거점이 서울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을 청량한 수행의 정원으로 가꾸는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연꽃정원은 현대인들에게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힛불교 열풍은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성이란 숙제가 남았습니다. 기획보도 힛불교 넥스트 마지막 불교의 가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치유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생활 밀착형 거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첫 지점으로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도심 한복판이지만 남산의 푸른 자연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충정사.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선명상 보급의 생활 밀착형 거점이 될 선명상 치유센터가 서울 남산 충정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2: 시민과 직장인, 나아가 외국인까지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열린 치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1: 특히 명동과 인접해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0: 충정사는 도심 속 열린 치유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충정사 선병사 치유센터가 국민의 삶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국 불교가 국민의 마음 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0: 선명상 치유센터는 7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일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 어제는 개원 특강으로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법문과 선명상 실참을 이끌었습니다. 금강스님은 행복한 삶, 얼굴빛, 모습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고 환희롭게 하는 것이 선명상의 목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우선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선시와 법문을 전했습니다.
2: 바람은 언덕을 깎지 않고 물결은 바위를 밀어내지 않네. 둘로 나누는 칼날을 거두면 천지가 한 뿌리임을 알게 되리.
0: 프로그램 구성은 다채로우면서도 정교합니다. 평일 낮과 저녁 프로그램은 물론 목요일 오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숨을 고르는 차명상, 주말에는 자연의 치유력을 온전히 느끼는 주말 남산 숲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운드 테라피와 마음 챙김 요가, 과학적 스트레스 완화법인 MBSR, 자비심을 기르는 하트 스마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현대인의 생활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이 매일 다르게 펼쳐집니다. 9월부터 정식 운영되는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현대사회의 병폐인 분노와 우울, 고립이라는 정신건강 위기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 종교의 문턱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이며 신행 공간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사회적 역할과 접점은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정함과 깨달음을 잃지 않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우중충한 장마가 한창인 7월 서울 종로 한복판을 청량한 수행의 정원으로 가꾸는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초록빛 연잎 사이로 피어난 연꽃들이 우중충한 장맛비로 가득했던 조계사 앞마당을 채웁니다. 조계사가 어제 부처님 전에 올린 청정수를 이윤해 연꽃에 뿌리는 점안의식을 봉행하며 제12회 연꽃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었던 먹구름 속 세차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개막식에 맞춰 거짓말처럼 멈추자 조계사 주지 다마스님은 환한 해처럼 사부대중에서 원도 성취되기를 축원했습니다.
5: 오늘 비가 안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지극한 정성, 기도 간절함으로 비는 그치고 덥지만 나서 우리 일들이 장애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한 해처럼 밝게 우리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4: 우중충했던 날씨가 개고 맑은 연향이 퍼지자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마음도 이내 차분해집니다.
6: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주지스님 그리고 여러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절에 자주 와야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4: 연꽃을 바라보며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속 평안을 되찾고자 마련된 조계사 연꽃축제. 경내에 마련된 400여 개의 연꽃 화분은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싱그러운 연꽃을 마주하는 특별한 수행 정원이 돼줍니다. 복잡한 세상을 한 걸음 비켜선 이곳에서 사부대중은 연꽃이 건네는 지혜를 마주합니다.
7: 세상이 많이 좀 복잡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꽃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는 그런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겁니다.
4: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청정과 지혜의 상징인 연꽃. 특히 올해는 연꽃 공양수조마다 상월결사 108월령문을 새겨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백송 앞마당에 장엄된 연꽃 인연등 아래로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을 매달며 자비실천을 다짐합니다.
8: 연꽃 한 송이에 공양하는 마음마다 자신의 원령을 다시 세우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 삭막한 빌딩 숲 속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 정원은 현대인들에게 잠시 걸음

0: 몸을 멈추고 쉬어갈 따뜻한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 기간, 불교계도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네, 지금부터
3: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 한편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전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대표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국의 맛, 사찰 음식입니다. 26일 사찰 음식 다과를 선보이는 K-디저트 데이에 이어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부산 범어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대표단을 초청한 사찰 음식 만찬이 열립니다. 종단은 이번 만찬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철학이 담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4: 한국 사찰 음식을 만찬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하면서 네. 언젠가 우리 이제 사찰 음식도 유네스코의 무형 자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죠.
3: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국 불교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6일에는 마음의 치유와 화합을 전하는 K-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6일부터 사흘간 국가 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제 시연도 이어져 단순한 의례를 넘어선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전합니다.
4: 일정이 좀 촉박해서 네.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 이제 선명상의 어떤 실질적 가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회의 기간 내내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는 통도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한국 불교 문화유산 전시도 이어집니다. 특히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각 시연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한국불교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회의장을 벗어나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와 석굴암, 범어사 등을 둘러보는 사찰 데이 투어에도 참여해 살아있는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4: 사실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성원 지정에 네. 찬성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정말 자신들의 업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태고종도 위원회 기간인 20일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영산제를 시연하고 의상체험과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한국 불교 무형 유산의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서류와 기록으로만 한국 불교 문화유산을 접했던 세계 전문가들이 사찰과 수행, 의례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행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화려한 디제잉 비트와 젊은 감각의 굿즈로 숨가쁘게 달려온 힙불교 열풍. 사찰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묵직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일시적 문화 소비를 넘어 일상의 치유와 수행이란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청년들의 삶에 온전히 안착시키기 위해 불교계는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부자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마지막 순서로 전방위적 과제를 양육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불교가 힙해서 사찰 문화까지는 갔는데 막상 법회나 불교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엄숙하고 딱딱하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벼운 밈과 굿즈의 열광에 사찰을 찾은 청년들을 미래의 핵심 동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신행 교육 프로세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이걸 포교로 연결하는 데는 좀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절에 와서 그런 불교 문화를 좀 경험한다고 해서 포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불교적 정서를 가진 젊은이들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아직 포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5: 온라인에서의 호기심을 오프라인의 수행의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사람 중심의 플랫폼

0: 각본 구축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불교적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 지도법사와 심리적 공감대가 높은 명상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청년들이 언제든 문답할 수 있는 상시 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힙불교 이후의 핵심 과제는 외적인 유의를 깊이 있는 명상과 내면 성찰로 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흥행을 넘어 재미에서 의미로 문화적 호기심을 수행의 깊이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공공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세대별 맞춤형 교과서로 개발해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청년들이 일상 속 수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1: 이제 선명상과 관련된 것들을 교과서로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말 지금 젊은 세대는 특히나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으로 그것을 치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기에 더해 도심 사찰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뮤니티형 청년 수행 공간의 확충이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사찰에서 함께 수행하고 소통하며 정신적 자립을 돕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단 역시 이러한 다각적인 사회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들이 사찰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웃과 소통하는 치유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합니다.
1: 종단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젊은 불교와 특히나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힙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한 발짝만 더 들어오셔서 절도 방문하고 실제로 내 소원을 담아서 초도 켜보고 또 스님과 또 상담도 해본다면 한 걸음 더 불교에 다가올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0: 한국 불교가 마주한 과제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청년층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더불어 전문적인 지도법사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적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천년의 지혜를 젊은 언어로 번역해내며 문을 열어젖힌 한국 불교가 이제 지속가능한 K불교의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강화 전등사가 백중을 맞아 부모 은중경 사경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일 봉행된 입재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가 법사로 나서 스님들과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하는 것이 지혜롭게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부모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효행의 시작이며 조상과 선망 부모를 위한 기도가 곧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부모 은중경 사경봉안 발언문을 시작으로 108참회와 사경, 5분 명상, 정법계 진언과 사다라니 예참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등사는 이번 백중을 위해 108자 부모 은중경 사경문을 특별 제작해 신도들이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화 여성작가회가 한국화의 정체성과 미래를 모색하는 제27회 정기전을 개막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한국화, 인품 즉화품을 다시 쓰달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작가 162명이 참여해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사람의 품격이 곧 그림의 품격이란 인품 즉화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수행과 사유를 바탕으로 예술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99년 창립된 한국화 여성작가회는 국내외 전시와 교류로 한국화의 외연을 넓히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계속됩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최초로 웰리스 호텔로 첫 선을 보인 양양 낙산사의 포타라카 개관 소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승가 교육의 혁신을 모색한 상주교육 세미나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양양 낙산사가 불교계 최초의 웰리스 호텔인 포타라카 낙산비치 웰리스를 개관하며 불교적 웰리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관은 기존의 낙산비치 호텔을 전면 리모델링한 것으로 숙박과 수행을 결합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관음보살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일출요가, 차명상, 수면 테라피 등 심신의 균형을 되

찾고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포타라카 측은 마음수첩 제작과 파도 명상 등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악 무산 스님의 화합, 상생 정신을 담은 공간 연출도 선보였는데요. 사찰 음식 기반의 건강식과 친환경 용품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까지 담아낸 포타라카가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며 대표적인 불교 웰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찰 승가대학의 교육 현장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개최한 상주교육 세미나에서 챗 GPT를 기반으로 한 불교 교육용 맞춤형 GPT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흩어져 있는 불광사전의 방대한 자료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AI 도구는 스님들의 경전학습과 강의 교환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AI가 유용한 보조도구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며 올바른 활용을 당부했는데요. 전국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명사계의 핵심인 간화선을 실참하는 수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을 품은 디지털 승가 교육이 현대인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포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 이번 주말엔 늘 가까이 있어 잊고 지냈던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예수여 공고지 전성 무한무종약신단인월 시사바세계 사천하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음정산 선찰리본산금정총림 법무

아닌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한

0: 땅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2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구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지가

고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0: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7: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

0: 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우리의 정혜선언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혜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혜선언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일제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찰마다 전국에서 불안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 입제 또 초제들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불안분절의 백중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보름 하안거 해제일날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거 자자일 자자일이란 건 쉽게 말씀드려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해제날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검증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된 거 뭐 참회할 일이 있으면 각자 발로 참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누굴 미워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등등 발로 참회 밖으로 드러나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우란분절이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의 부인이 온갖 몹쓸 살아서 행위를 많이 해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신통제일인 아들인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비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보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청정심이요 또 복력이 법력이 충만하고 높을 때 어머니를 위한 제 공덕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해제하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또 뭐 어째 공부할 수 있는 비가 안 새는 처소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제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과를 증득해 가시는 스님들 진지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상가 스님들은 복전이다 복계밭이다 복계밭에 씨뿌리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천도제를

검승제를 올려라 해서 시작이 된게 7월부로 우란문절 조상 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전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기림진 문전오탑에 복을 씨앗을 스님들의 상가에 뿌렸어. 그런데 그 복을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큰 열매 맺게 해주는 기도하고 법문해주고 하는 분들이 청정승과 성문 스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여법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복전이시다.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선도 이고 등락시켜라. 그래서 여러 불자들은 그러한 공양받아 보시마다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사상팔배 선지식 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그 7월보름 해제에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하고 마음이 남음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을 보시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법 물질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삼독심이 빛바래고, 삼독심이 빛바래는 데는 탐진이 삼독에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스님들한테나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서 삼독심이 치성하던 삼독심이 빛이 바랜다. 힘을 못 쓴다. 스며들지 않는다. 벽에 틈이 갈라지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 삼독의 욕심에 틈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법력 성문이라고 했는데 수행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안 그동안 정진했기 때문에 법력이 충만하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이다. 그래서 공승제 공양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공승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승제를 이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대만 불교는 옛날부터 공승제를 했어요. 공승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중에 내내 이제 그때에서 타이페이 시내 가면 한 10만, 한 15만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으면 그 대만 불자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필요한 보시 여러 가지 다 네 가지 보시 필요한 거 전부 막 이렇게 보따리 해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 할 것이 세계에서 스님들이 많이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공양을 또그 많은 그 스님들 한 뭐, 한 2,000분, 3,000분 넘죠. 스님들한테 공양을 전부 대접하는 게 공승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제다. 그래서 우란분절을 또 부처님 말씀대로 저 실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공덕행이다라는 거, 공덕행을 해서 해탈자제, 생사윤회에서 지옥고통에서 있지 않고 해탈자제한다. 보채 플러스 연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장경에 나오기를 공덕 부모가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가신 분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건데 거기에 이제 재 지내는 공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익이 존은 산 사람, 망은 죽은 사람이거든, 영과. 산자와 죽은자의 같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가족은 7분의 6에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죄공덕을 올려드리는 그 산자, 아는 자, 도반, 유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공덕 베푸는 게 소중하냐 이거요. 예, 이 제가 사람들이
그런 새 공덕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좀 안다면은 그참 제공덕이 지장경에 그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거예요. 지장경 위경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해마다 맥중되면은 그렇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 불자들이 신심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뭐다 올려야 되나 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 왜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담장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담장박경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담장박경의 유명한 경입니다. 그 부탁가니까야라고 있어요. 또 사부니까야 말고 이제 오부니까야에 들어가는 건데 담장박경 주군이들은 거리에 담장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돌아가신 영가가 좋은 데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주군이들이 거리에 담장밖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살던 옛집에 살다 돌아가신 그 옛집에 가족에 사는 자손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담장 밖에 있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가 안된 영가 문기둥에 서 있거나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니네들이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으나 내가 지금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구천을 헤매는데 그 우람바나라는 이따 설명을 저 이따 저 하겠습니다마는 응?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 구천을 헤매는 고통이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예? 고통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신음은 것처럼 극한데 나를 좀 구원해 줘라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 나를 구원해 줘라고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이요 여러분들이 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담장박경이 길어요. 근데 좀 제가 줄였어요. 길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보름 우람분절에 이렇게 이제 입제 초제 뭐 초제부터 해서 7분이고 8분이게 제를 올리는 것을 영가들이 이제 하소연, 어쨌든 간에 그걸 빠지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영양껏 그 제의식을 올린단 말이요. 그런 데는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이제 그 영가들은 그 영가 이름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무슨 써놓는다 해서 글씨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 말 들어보고 저도 겪은 건데 와 우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고맙다라고 이꼭 오셔서 그러니까 영가의 천도는 공양물하고 영가 법문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 청정한 스님 상계월동 공부한 법령이 높은 스님의 법령 높은 선지식의 법문으로서 천도가 된다. 그래서 음식 공양도 되고 복 공양도 돼요. 천도는 두 가지가 다 자손들아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라 음덕이 있으리라 고맙다 이거예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반드시 그 공덕은 있으리라.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그 영가들이 이제 공덕 있으라 음덕을 베풀겠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낳고 기르고 재산을 물려주었네. 응? 그랬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뭐 돌아가실 때뭐 있으나 마느나 지거나 상속까지 해주고 물려주었네. 그래서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우리 산자들은 가족들은 유가족은 영가에게 헌공을 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돌아가시면 불자라면은 독경해 주고 염불해 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잘 기도도 않는 분들 그냥 울고 그냥 기도하는 소리까지 영가가 못 들게 그냥 소리 질러서 울고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슬프면 혼자 막 집에 가셔든지 뭐 울을 막 얼마든지 우세요. 우는 걸뭐 뭐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 슬프고 울음 나오면 염불해드리라. 남아미타불 6자만이라도 줄기차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비구들은 힘을 얻었다는 건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덕으로 또 보시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봉양 올려서 불자들이 후손들이 영가천도 하셔 부탁하면서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이게 담장밖의 경입니다. 긴걸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천도제를 왜 지내느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족마다 좋은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안 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의 정토에 태어나는 가랑자 날생자입니다. 뭐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아미타불이 아니라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소방정토 극락세계가. 법장비구 48대 의원에 의해서 원력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에 가는데 왕생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제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왕생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판서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설파했습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걸 우란바나, 우란바나 뜻이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럽니다. 우리말로 백중이라고 하고 이 제, 우란분제, 우란분절 그런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범어로 우람바나. 우람바나는 한문 한역으로 하면은 구원을 굳자 거꾸로 줄자 매달현자 영가가 좋은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람문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 악의 계통 그런 짐승 그런 계통을 고통을 겪는 영가를 구원해 주는 게 백중제다, 우란분제다. 그런 겁니다. 극락세계의 왕생 조건,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되겠다.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된다. 라는 말씀. 염불삼매 증득은 저 뒤에서 말씀을 올릴게요. 염불삼매를 증득했는데 첫째 조건이 이건 잘좀 불자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토 행자들은 이 신원행이라는 걸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머리에 이듯이 외워야 돼. 나는 정토 행자라면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안으면 이건 안 돼요. 정토 행자들은. 그냥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그저정 마음이 막 깨끗하면 극락세계요, 응? 아미타불이요, 유심정토, 응? 자성미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토행자 극락세계 얘기를 할 저기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순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그거 일본 스님, 중국 스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거, 정토삼부경이. 그래서 그걸 부처님 말씀, 경전님 말씀 믿고 소방정토에 극락세 있다는 걸 믿고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다는 걸 믿고 원력을 세워서 아 나는 그 세에 갈 거야. 이 사바세계 자국되면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산 넘어서 힘들어. 원력을 세워. 그래서 실천해. 염불삼매 염불 실천이가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삼 염불을 줄기차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주 선지식 법력이다. 법주라는 건

자, 천도제,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천도제라고 통틀어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요령 잡은 스님이 법력이셔야 돼요. 이 얘기는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인사 일타 큰 스님, 유사 스님한테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아주 특별히 당부해 하더라고. 영가는 법력이셔야 된다. 시식문에 있는 모든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염불을 알아도 망상 피면 못 알아듣는다. 법주 요령 잡은 스님의 염불한 스님의 생각에 따라서 알아듣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알아서 뜻을 전달하고 산 사람한테 법문을 해서 산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딴소리 하면은 내가 소리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듯이 영가한테 다 뜻을 전하려면 그 원문 어려운 그 시식문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력이 있었는데 또 망상 피울 수도 있잖아요. 염불을 하면서. 이분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그러면 또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주 선지식에 법력이셔야 된다는 거세 가지. 염불삼매 증득해야 되고 시문은 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법주에 제재 올리는 스님의 법력이셔야 된다. 그러면 염불삼매 증득의 방법,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극락세에 갈수 있다 했는데 방법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삼매 이 얘기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송불이라고 그러지 입으로만 독송하고 입으로만 남无阿弥陀佛를 하는 건 재울릴 때 그냥 장음염불할 때 남无阿弥陀佛를 몇번 하면 조상들이 다 극락세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불삼매 증득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절심 간절절 절이 왜 절이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 본원력이라는 건 법장 비구가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운 걸 얘기해. 본원력. 극락세계에 나는 건설할 거고 건설해가지고 그 세계에 나를 불, 내 남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심려왕생원 못 가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한 거. 그 40, 19대 원, 18대 원, 48대 중에서 18, 19원. 절 간절한 마음으로 본원력을 믿고 칭명염불, 남아미타불이 됐던 그 모든 그것을 칭명염불을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남무관세음보살, 남무지장보살 등등 해서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일컬어서 염불을 해라. 그래, 염불을 쭉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염불하면서 망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부처님과 내가 소통.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고 가피를 기도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로 서쪽으로 가면서 목적지 간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부처님 채널에 맞추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BTN 불교TV 맞춰야 그 테레비가 볼수 있잖아. 그 프로를. 그래서 부처님의 소통이라는 건 부처님 채널 예? TV 채널 뭘 보든 간에 맞춰야 나오지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맞추라. 그래서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불기망념이라. 망념 일어나면 안 돼. 염불하면서 안으로는 망념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 육경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초법으로 의식되는 세계가 침입되면 안 돼. 밖에 경계가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염불 못 하겠어 하면 염불삼매가 안된 거요. 밖에는 벼락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염불삼매가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의 경계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나온에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열심히 부르고 이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삼매지경 가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요. 자비광명이 비춰, 지혜광명이. 그러고 나는 또 나의 부처님 불성은 또 부처님한테 또 들어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모지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게 나는 성불까지 할수 있어. 아랑까지 될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치가 그거잖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요모양 욕결로 아프기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살수 내가 아니야. 내 생명 무량공덕의 생명이야. 이걸 살리면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성의 지혜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계합이 돼. 하나가 돼. 계합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연계되는 거요. 걔 엮어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내가 주객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 주고 내가 객이라면 주와 객이 하나가 됐어. 아니 비살신의 색성양미 조법이 하나가 됐어. 부처님이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염불삼매를 증득을 한다. 염불삼매 증득을 한다. 여기 염불삼매 증득 방법론에서 이것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시증해가지고 머릿속에 임명하세요. 안될때 염불, 그냥 하다 보면 잘안 돼요. 망상망 떠오르고 잡념 일어나고. 응? 그래서 염불삼매가 증득된다. 그럼 염불삼매 증득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이어서, 염불삼매 필경불.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육식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염불삼매, 염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은, 부처님 반드시 부처님이 칭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판서인데 좁아가지고 이제 제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예? 염불삼매가 이제 반드시 염불 몰입해서 집중하면 필경불 성불한다. 부처님 칭결한다. 살아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는 말, 여기서 이제 안 쓸게요. 명경지구 생불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경지구 생불전.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생불전. 부처님 앞에, 아미타불 앞에 가서 태어난다. 견피인종 건념불. 자, 그러니 임종을 다다른 사람이 있거든. 부모나 도반이나 누구나. 염불하라고 권하라. 남아미타불에도 속으로라도 하라고 권해라. 걱정 근심 말고 하지 말고 산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걱정 놓으시고 극락세계 가도록 남아미타불만 하라고 권해라. 무시중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상을 보든 택마를 보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쓴 것을 도리다 새긴 걸 보든 북구시를 보고들랑 영천경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여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염불삼매 몰입해서 필견불 하는 얘기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 드렸고,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오는 이야기에 소성근 공덕 인연은 왕생 불가다. 소성근, 이게 8분에 나오는 말씀, 작은 성근 공덕으로는 염불 조금 해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왕생하니, 안 하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약일일, 약일, 약삼, 약사, 야후, 양육이 일심불란, 응? 아미타불. 심불존도. 응? 부처님 불르면 좋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문불소설 아미타불. 부처님이 불르면 아미타불 불르면 좋아. 듣고, 집지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 머릿속에 입력해서, 일심 칭명,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

일컬어서 일심불란, 응?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몰입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든 밖에 경계에 끊어지 않아. 헐떡거리지 않아. 안으로는. 밖으로는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소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연불삼매에 빠져 있어. 심불전도 하면은 왕생근다 한다. 라는 이야기. 응? 지금 설명을 다 제가 좀 이제 증득하는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연불 그 왕생극락 하는데 연불삼매 증득이라는 건 용수보살 여러분들 아시죠? 화엄경 약청이 지신 분 제2의 석가모니 인도 스님 용수보살 보살 그분은 왕생하는 데는 그 용수보살은요 연불삼매 수행뿐이 없다. 그 다음에 세친 유식의 완성자 세친보살도 왕생 조건에 연불삼매 증득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제8분에 얘기하는 아미타부대 불르면 좋아하면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식불연불 식명연불을 해서 심불전도되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심불란 심불전도다. 제8부 아미타게 나오는 말씀 연불 안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왕인데 이게 아미타불 제야방 장엄연불 할 때 전도제 지낼 때 장엄연불을 할 때 얘기인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얘기는 이제 요건 놔두고 저는 이제 착득신두 절망망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착득신두 절망망 연불을 착득한다. 마음머리에 마음 중심에 아미타불을 꽉 잡음에 얻어. 착득이라는 건 집착해서 내 걸 만들어 얻어. 마음머리에 착득해서 간절히 잊어버리지 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연도연궁 무념처 그래가지고 연불하는데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궁한 궁극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와 연불은 나와 부처님 하나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극에 이르를 또 도달할 동안 연불을 하면은 무념초 생각이 없음에 무념무상에 돌아간다. 그때 육문상방 자궁광 보통 여섯 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아니 비설치는 여섯 도적이요. 항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도적놈, 도적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섯 가지 도적이요. 그것이 이렇게 연불을 잘하면 예?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가지 도적님이 방광을 놔요. 방광을 어떤 방광을 놓느냐? 부처님만 방광 놓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망 광명을 놓네. 광명 중에서 제일 빛이 좋은 광명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군데에서 이게 연불삼매의 가피예요. 사대강건 육군 천정 스님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대강건 육군 천정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이가 여섯 가지 도둑님이 예? 방황을 놓으니까 사대강건 육군 천정 그대로 기도 성취고 가피고 성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운연불 할 때 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보 개양 보임 보온침익 재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송인데 우리가 보현 문수보살은 지혜고 지혜를 알았으면 무처님 말씀 경전을 알았으면 보현보살처럼 실천해야 되잖아. 부뚜막에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국물인데 넣어야 맛있을 거 아니오. 아차 보현의 수승한 행동, 공덕, 무변승복 개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널리 해양을 해야 되겠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온 침익 재중생, 지옥에 빠져서 모든 중생들이 침익 빠져 있어 어디에 지옥에 나쁜 곳에 사막도에 널리 빠져 있어 일세로 이걸 다 구하기를 원해 소강무량 광불찰 빨리. 광불찰 부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마 올리다 보니까 또 우람군절에 그 소개할 수 있는 경이 몇 개를 소개를 해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백중기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간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송하면서 끝머리에 BTN 우리 시청자들한테 ARS를 공덕을 정성들여서 늘려라 그 멘트를 계속 넣는데,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방송 중에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공덕 얘기, 천도도 공덕이고 모든 보시공덕, 모두의 공덕으로 부모가 좋은데 가고 스님들한테 보시해야 좋은데 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는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란 뭐냐? 그런데 금강경의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복덕이 뭐야? 7부로 물질로 보시라는 것보다 법보시가 최고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서는 남한테 해설 일러주는 것. 죽을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가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여기서 이제 백중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좀 누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멘트를 꼭 방송 끝에마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밥밥밥, 힘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만 하고 짜증내서 되겠어요? 배고픈 데 밥밥밥, 떡 먹고 싶어서 떡떡떡 하면은 배불러주고 떡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음식 맛이 나지, 이런 말씀 드리고, 후에 뭐또할 거야, 나는 안할게 아니야. 복 짓는 건 부처님이 미루지 말라 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남이 있게 된다, 때 놓치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법보시, 저는 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전국에 또 세계에 전부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도 참한 달에 보통 한잘저저저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고 ARS를 누르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면, BTN이 참 제자 가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뭐 없어서보다 그 많은 프로, 좋은 프로그램 제자 가려면 받아 있으니 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덕 짓는 거라는 거, 울력을, 절에서 울력을 하든, 불사에 모든 울력을 하든, 몸으로 때우든, 봉사를 하든, 물질을 베풀든, 법보시든, 손해가 아니고 전부 공덕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은 짐승한테 주는 공덕,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덕, 또 스님들, 그냥 일반 스님한테 주는 공덕,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를 증득한 사람한테 주는 공덕이 차등보시예요. 공덕이, 돌아오는 공덕이. 그래서 내지가비 부처님 불사에 보시하는 건,

밥에 빠져나가서 지갑이 얇아져서 손해가 아니고 복덕 공덕 통장에 예금을 한 것이어서 나한테 그게 익으면

도시하는 거. 아예 한 분이 강의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예 뭐 다음에 또 시간 될때 누를 거야. 테레비 보기도 풀어 보기도 바빠. 하지 마시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어? ARS 060-800-7000번을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ARS를 누르면 그 공덕이 몇배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걸200% 믿고 누르세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공덕 짓는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가장 할수 있는 게 법보시만큼 부처님 말씀 오신 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뻥튀로 돌아오시는 게더큰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천도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걸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다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 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붓다는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자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붓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름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카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경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부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부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부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부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부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령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오늘도 전신보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산물이 나눠드렸죠. 거기에서 우리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를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걱정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자, 각자의 삶 방식에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사람도 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인간의 길이 꼭대기에 오르는 길. 내리막길은 쉽고 편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떨어지는 길이다. 만일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 1년, 20년 뒤 한 생애를 그 생애가 얼마나 지방인가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정 같은 것을 얻다. 청춘의 의욕도 새로운 삶의 길도 생길 수 있다.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게 하시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법정스님께서 이런 좋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수필집도 보면 여러 권 내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분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법정스님을 참 존경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기서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길을 걷는 분도 있고 좀 편안한 길을 걷는 길도 있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힘든 길이 나를 갖다는 성숙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숙시킨다는 뜻을 의미를 내가 체득하면은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없죠.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편안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인생의 의미를 갖다는 깨달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리면은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느냐. 그런데 자갈길을 가거나 포장이 되지 않는 길을 가면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주위에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텅텅거리면 더 걸을 때마다 자기 일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살아가면서 굴곡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 굴곡진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뭘 느끼려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우리 법정스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또 뭐가 생긴다? 창조욕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다. 또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오르막길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는 나를 더 성숙되게 됩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인가는 젠슨 황인가 한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갖다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유키진가 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는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쫄딱 망해보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뭐든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망해봐야 어떤 방법을 한다고. 에디슨도 그렇고 모든 발명하는 분들, 키리 부인 같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발명가들은 실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젠선왕도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방법을 알고, 인생길이라는 게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법정스님의 글귀를 읽으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재 주신 데에서 8페이지 펴시면은 저번 주에 했는 거는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일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가 생각을 하죠. 내가 쓰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스님들이나 아니면 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깨달음 얻어붙는 위대한 분들이 쓰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냐, 이를 생각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칠불통계라고 절 집에 있거든요. 칠불통계. 부처님의 전생에 칠불이 계셨는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뭐다?

재앙 막자겠습니다. 모든 악행을 짓지 말아라. 모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내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좋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으켰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악행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상대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다? 다 나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상대를 미워한다지만은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병든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마음이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열이 나고 끓어오르고 그러는지. 타인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어리석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재앙막자는 그러냐,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쁘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스스로가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늘 타인을 위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 우리 절집에서 자리하잖아요. 스스로 이루게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중선봉행했잖아요. 모든 선행은 행해라 했거든요. 봉자입니다. 받들 봉자입니다. 내가 좋은 선행을 할 때,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 뭐냐? 받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고 찬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가 받들어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표정을 지을 때,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야, 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찬탄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부다와 같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평범한 뭐다 중생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디에 떨어진다? 중생의 상에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선봉행했죠. 그렇게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내 자신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할 줄 아는 여유로움 가질 때 뭘 발견할 수 있다? 나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위대한 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 뛰어난 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 깨달음 얻었다. 어느 순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 일상생활 속 어떤 행동을 하는 인격체가 돼야 될 것인가 느끼게 돼요.

0: 있어요.
1: 그 순간까지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면? 새로운 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겠다, 어떤 모습으로 하겠다 하고 스스로가 자꾸 주입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된, 완성된 나의 참모습. 그런 순간 나는 누가 무엇이 됐다? 나는 부다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공자님 같이,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화가 내고 짜증을 내고 할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이 뭐냐면은 자정기이거든요. 스스로 그 생각, 자정기란 스스로 생각.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 맑아져요. 깨끗해지는.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난다 해서 행동을 옮겨지는, 행동을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서 수만 가지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일으키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싹 드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늘 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이느냐? 다 보여요.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긴 것도 보이고 짧은 것도 모든 게 다 같이 보입니다. 내 눈 하면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뭐다? 미운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저건 아닌데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런 행동을 하다니, 또 저런 말을 하다니, 또 저런 표정을 짓다니 하고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표정으로 모든 행동 속에서 거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어나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표정이 저렇고, 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욕설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고함을 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일으킬 때 그렇구나 하고 봐주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상대를 갖다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원할 때는, 부처님 같은 위대하신 분들은 뭐 한다? 상대가 원할 때.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공자님께서도 질문하지 않으면은, 상대가 질문하지 않으면은 답을 주지 마라. 상대가 질문을 해야 답을 줘야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 마음에 닿잖아요. 자기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 맞습니다. 제가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절에 많이 오고 여러 번 10년, 20년 다녀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좋은 말씀 들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법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과연 부산에도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법정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계셨어요. 그 우리 법정스님 법문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좋았었나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이야기. 실천이 없다는 좋은 법문이 문제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행위를 맑혀간다는 것. 거기 못난 행동을 줄여간다는 것.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본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나의 행동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행동을 갖다 실천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악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짓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치 고함을 내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사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못난 행동을 하느냐? 나는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는 아니야. 공자님같이 셰님이 아니야. 내가 존경하는 다 우리들 다들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분도 그분도 가끔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 보였어. 나는 그분만큼 못하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갖다가는 뭡니까? 못난이로 만들어 놓고 중생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된다? 중선봉해 했잖아요. 모든 좋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마음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왜?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부처님이 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활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 못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든 부처님 일체중 오직 이 한마음뿐인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본래부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이 주어져 있죠. 생사가 없죠. 생멸이 없죠.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으로 돼가지고 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또 있게 되고 그러지만 하지만은 이 마음은 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사라지거나 없죠.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푸르거나 누르지도 않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젊어진 젊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나 꽃이나 팍 푸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내 마음을 못한다? 푸르다 뭐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러나 우리의 본바탕, 그걸 갖다 우리는 우리 절집에 안 다니시는 분은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양할 때 진실로 양자입니다. 진실로. 진심. 양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하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불성이라고 그랬나. 부처님에다가, 불에다가 성품성자. 불성을 갖다 우리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진여심 해가지고. 참 진짜에다 같을 여자 해가지고. 진여심 해가지고. 항상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또 열애심 하잖아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같을 여자, 올래자, 열애심이라 얘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또 그 유식에서는 또 팔식이라고 그러고 저장을 이제 모든 생각을 저장하고 있다 장식이라기도 하고 아래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명칭은 불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선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래 면목의 마음은 뭐냐?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부르거나

누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 불성은 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나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 이건 무엇이네 무엇이네 무엇이네 이름을 붙이 이 이름을 붙이면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푸르거나 누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 면목인 진심은 불성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무실 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아 아침이네 하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뭐다? 우리의 불성이, 양심이, 진여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즐겁다, 슬프다, 길다, 짧다, 잘났다, 못났다 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시면은 불행도 행복도 내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즐거움도 아픔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늘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기쁠 때는 깔깔깔거리고 좀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형상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으면은 길고 짧다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길다 짧다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은 새롭거나 늙었다 젊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젊다 늙었다 세월이 가면 이래지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새롭거나 늙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많이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란 걸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다 가지고 내 마음은 늙었다 젊다 누가 만들어낸다? 나이가 없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이고 있어요. 마음은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육체의 나이는 먹는 것이 먹은 것을 가지고 마음의 나이까지 해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인생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해. 경험이 많아. 이러면서 상대를 갖다는 길을 죽이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예, 나이로서 길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가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남기다 따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기나 크거나 작지도 않습니다. 했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상 있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은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넓기로 치면은 뭔가 모든 것을 갖다가는 받아들이는 우주만큼 넓다고 할 수가 있고 좁아지면은 뭐냐 바늘 하나만큼 털끝 하나만큼 좁은 마음을 갖다는 얘기.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내가 상대를 갖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용서하고 이해해 주리 할 때는 하늘 한량 없이 넓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은 바늘같이 털끝만큼 작아진 마음.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모든 계곡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대포 쏘고 로켓 쏘고 가끔은 우리는 불이 나가지고 시커먼 연기를 하늘에다가 퍼뜨려도 말들 하는가 하던가요? 그리고 날씨 흐리면은 구름이, 먹구름이 일어나잖아요. 먹구름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왜 눈앞을 가려?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의 창공은 맑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가 그 하늘하고 허공하고 그 공중하고 차이에 뜨게 되면 구름이 생기잖아요. 뭉개진 거랑 있잖아요. 뭐 틀림없이 먹구름도 있고 그러면 하는데 위에를 저 옆을 저 하늘을 보면은 맑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뭐 본바탕은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내 자신이 뭘 일으킨다? 감정을 일으켜서 맑아졌다가 흐려졌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고 넓은 하늘과 같은 창공과 같은 그런 넓은 여유로움을 갖출 때 나의 아름다움, 나의 훌륭한 점, 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뭐가 된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이 되고 열애가 되고 세존,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당에 있는 거 믿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세존임을, 부따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한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한계와 불리한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계가 있느냐? 분량이 있느냐, 형상이 있으면은, 형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저울에다가 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념이냐, 마음이 이런 것이다. 개념은 세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또 언어로 나의 기분을 갖다 우리는 막 표현하잖아요. 아, 나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기분 나쁜 건 어디가, 누가, 어디 있지? 물어보면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모습이다, 형태다, 어떤 상태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 실체 는 찾을 수가 있느냐? 없다. 없기 때문에 누가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못나는 모습을 보이고 잘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 가학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뭐가 된다? 못난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아니고 실망한 모습 을 보임으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자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왔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본받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이 세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0: 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요.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서열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북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의 깊은 메시지를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굿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노슬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불교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슬기이고요. 동시에 이제 커스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고마워요.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니까 굿즈를 제작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1: 네. 예,
0: 근데 지금 우리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굿즈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굿즈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 굿즈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이제 이런 키링들 같이 많이 작은 제품들도 보시긴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돌 굿즈 아니면 이제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는 인형 키링 같은 것들을 많이 굿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무슨 인형 같은 액세서리 뭐 네. 이런 걸 굿즈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 네, 네.
0: 예, 그런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굿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성함이 노슬기잖아요.
1: 네, 네.
0: 예. 다슬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슬기라고 놀림 받은 적 있나요?
1: 사실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0: 예, 그 네. 우쩍한 얘기였고요. 네. 지금부터 우리 노슬기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노슬기 대표님이 직접 선택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뭘까요? 완성하는 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완성하는 손은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로 제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제 손을 통해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 제작을 하면서 이제 작은 키링 하나나 이제 포장이나 라벨 하나에도 이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녹아든다는 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저를 키워드를 이제 완성하는 손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굿즈를 완성하는 손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야,
0: 그러면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제작하고 있는 굿즈 네.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한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브랜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를 이제 현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저희 일상에 있는 제품들에 이제 불교의 언어를 넣어서 쉽고 좀 더 친근하게 젊은 세대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이제 일상에 있는 이런 친근한 이제 이런 키링이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티셔츠 혹은 스카프 이런 식으로 조금 재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패션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브랜드 이름이 뭔가요?
1: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널바나에서 이제 더 부르기 쉽게 만든 이름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락을 좀 좋아했거든요.
0: 락 가수 너바나.
1: 네. 네. 너바나를 좋아해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열반이 영어로 널바나구나를 알았는데 네, 미국 락 밴드가 그런 불교 개념을 영어로 쓴 게 좀 신선했어 가지고 네. 저희 브랜드 이름을 착안할 때 이제 널바나가 생각나서 짓게 되었습니다.
0: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의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바나고요. 그 니르바나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너바나래요. 근데 이제 너바나라는 그 락가수, 락 그 그룹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너바나에서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 니르바만 따와가지고 브랜드 이름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지금도 락을 좋아하세요?
1: 매우 좋아합니다.
0: 좋아요. 락 스피릿?
1: 네.
0: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불교 굿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요?
1: 우선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몸에 가까이 지니는 키링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요즘 이제 BTS나 블랙핑크 말고도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도 이제 어머님 팬들이 임영웅을 보면 그 소녀같이 되게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그런 이름이나 상징이 아니더라도 이제 불교의 개념과 상징을 굿즈로 만들었을 때 그런 불교의 철학을 이제 내몸 가까이 지니면서 그런 좋은 글귀들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굿즈 제작 경력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불교 굿즈를 만들기 전에 이미 좀 아이돌 어떤 굿즈 이런 걸 이미 만들고 계셨던 거네요.
1: 네,
0: 그러다 이제
1: 맞습니다.
0: 불교 굿즈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되신 거고요.
1: 네.
0: 예. 원래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나요?
1: 사실은 불교를 이렇게 깊게 처음부터 공부한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니요, 집안도
0: 그것도 아니었는데.
1: 불교입니다.
0: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1: 원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0: 명상을 해서.
1: 네, 그 명상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이제 틱나탄 스님이나 페마초드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거는 철학 같기도 하고 무슨 도덕책 같기도 한데 사람을 마음을 정말 진정시켜주고 나를 좀더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를 좀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불교를 믿는 집도 아니었고, 본인도 처음부터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불교를 만나고 명상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전문적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신기하다. 예. 그러면 이 불교 굿즈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 굿즈를 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사실 굿즈가 저희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작기도 하고 많이 가벼운 이런 내용들이 가벼운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내 일상에 가까이 지닐 수가 있고 가방에도 가볍게 달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나 응원 같은 거를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간직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1: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혹시 스님은 혹시 이 키링을 보시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0: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어디 보자. 딱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뭘 의미할까? 이거 근데
1: 어렵죠.
0: 되게 예쁘다. 연꽃이네요?
1: 네, 연꽃참도 달려 있습니다.
0: 연꽃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예. 불교에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 맑고 깨끗한 가르침을 뜻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왕성하는 선,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이 굿즈를 만들 때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자로 열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1: 맞습니다.
0: 직접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열반이라고 쓰여 있는 저희 키링인데요. 이 색상은 사실 저희 이제 티벳 승려들의 가사
0: 스님들
1: 색에서
0: 가사
1: 여기서
0: 색깔.
1: 오렌지빛이 너무 강렬하고 이뻐서 저희가 키링의 색깔로 이렇게 정하게
0: 이거하고
1: 되었는데요.
0: 색깔이 비슷하구나.
1: 더 비비드한 컬러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열반 도시라는 슬로건을 밀고 있거든요.
0: 열반 도시?
1: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열반인데 수행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수행처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런 승려처럼 이렇게 가사색을 담은 키링에 열반을 담은 그런 키링입니다.
0: 그렇구나.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다리 위에 덮고 있는 스카프가 있는데, 예, 굉장히 예뻐 보여요. 한번 그것 좀
1: 이런
0: 소개해
1: 것도 될까요?
0: 주세요. 예.
1: 이게 저희가 요번에
0: 예.
1: 새로 제작한
0: 오, 그거 부처님 얼굴이잖아요.
1: 네.
0: 이야, 활짝
1: 아,
0: 펴주세요.
1: 네.
0: 이야, 신기하다.
1: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품들이 락 페스티벌 때 나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얼굴이 많이 타온다고 해서 스카프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이제 부처님의 이런 얼굴을 넣어서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이제 락패에 어울릴 수 있게 이제 스카프랑 이렇게 큰 사이즈 반다나를 만들어 보았는데 얘도 인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여기 있는 저희 수평계 중독 키링이 좀 인기가 많아요.
0: 중독 키링.
1: 네.
0: 오.
1: 그래서 이 제품은
0: 예.
1: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계가 있는
0: 오.
1: 키링인데
0: 예, 왔다 갔다 하네요.
1: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는 불교에서 중도라는 개념이 가장 어렵고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0: 가장 핵심이거든요.
1: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수평계를 보면 제가 좀 뭉뚱그려 알고 있는 개념을 얘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0: 오, 그걸로
1: 그래서
0: 중도를 지켜라.
1: 네,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도 말고 그렇다고 기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 불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스님처럼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키링을 보시면 되게 흐뭇하게 웃고 가시거나 이제 일반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재밌게 보시는 그런 키링이거든요.
0: 누구 아이디어예요?
1: 제
0: 이야, 고민을 많이
1: 아이디어였어요.
0: 하셨구나. 특히 그 물거품 같은 기포가 생기잖아요.
1: 네.
0: 우리 금강경에서도 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모든 걸 꿈과 같이 봐라, 환상과 같이 봐라, 모든 걸 물거품과 같이 바라봐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고 만드신 건가요?
1: 사실 물거품은 처음 들었는데.
0: 근데 얻어 걸렸네요.
1: 네. 그런 의미까지 다음에 제가 좀잘 해석해 보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스카프를
1: 네.
0: 얼굴 탈까봐 머리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1: 네.
0: 저희 세대는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걸로 얼굴을 덮는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젊은 청년들이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런 스카프를 통해서 그만큼 또 불교와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또
1: 네.
0: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포교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좋은 작품 만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이게 다첫 번째 키워드,
1: 네.
0: 완성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굿즈들이 되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를 지키는 중도. 이건 뭔가 좀 거창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제작사로서 납기나 그런 뭐 품질이나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 정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단순히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뭐 흔들리는 거를 뭐 바로 세우고 뭐 중도를 간다 그런 의미의 불교 용어보다도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업을 이뤄갈 때 혹은 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게 정말 많은 저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다가와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를 지키는 중도로 하게 되었거든요.
0: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게
1: 네.
0: 명상을 하면서 불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명상을 하게 된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0: 스트레스.
1: 결국은 네.
0: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얼굴
1: 그래서 그 결국은 이렇게 남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 저한테 더 집중하고 제 내면을 좀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을 하는 건데.
0: 오, 아침마다요?
1: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제 하루를 주도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서 좀 계속 하게 되었고요.
0: 예.
1: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저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가 늘어난다고 할까요?
0: 자기 자신을 자기, 바라보는
1: 네,
0: 힘이
1: 자기 객관화가 생기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그 페마 초드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0: 페마 초드론이라는 네. 그 서양의 그 스님. 비구니 스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봤는데 이혼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1: 네, 네.
0: 맞죠?
1: 네.
0: 페마 초드론 또 팬이셨군요.
1: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의 용어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좀 위트 있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오.
1: 네, 그래서 명상은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명상을 만나게 되고 명상 수행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1: 저는 시작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0: 5년.
1: 그 효과를 본 게 1년도 채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0: 예.
1: 효과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긴
0: 해요. 1년도 안 돼서 효과를 보았다.
1: 네.
0: 몇 년 하셨다고요?
1: 5년 중에.
0: 5년?
1: 네,
0: 그래서
1: 1년밖에
0: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굿즈를 만드는 제작자,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1: 네.
0: 불교굿즈를 만들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 불교를 너무 좀 가볍게 만드는 것과 그런 재미와 또 의미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좀 선을 찾는 게 많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가볍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좋아하는 개념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도 그 좀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되 이게 또 너무 의미가 이렇게 좀 무례하거나 그렇게 선을 넘지 않게 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이 불교 굿즈를 통해서 불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비주얼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키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물건이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의미를 더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메시지가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큰 그 1순위의 저희 고민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제품, 물품 외에도 그런 소재나 이런 컬러, 그리고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인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이런 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닿게 하는

0: 마음에 걸리게 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도 괜찮으니까,
1: 지금도
0: 예, 지금도
1: 괜찮으니까.
0: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1: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0: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좀 살도록 하고,
1: 지금 이 순간.
0: 네, 너무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 올가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많이 좀 벗어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싶어요.
1: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괜찮아.
0: 네.
1: 괜찮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 말씀하셨고,
0: 네.
1: 마지막 세 번째가,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0: 네.
1: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부분들인데.
1: 저도 못해요. 이거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닦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다 합치면 결국 마음의 평화네요.
0: 네,
1: 마음의
0: 맞습니다.
1: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1: 어떻게 이 굿즈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0: 우선은 저희가 이 제품을 선보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 1년 정도요?
0: 네, 처음에 이렇게 불교박람회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이렇게 좋으면서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잘 설명한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친근한 소재와 물건에 이런 불교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 그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네요.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힘을
1: 좋다.
0: 얻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불교 박람회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여기서 젊은 청년들에게 불교가 굉장히 좀뭐 힙하다고 하나요? 그냥 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매력이 뭘까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요새 불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0: 매력이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든데,
1: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뭐 한두 가지라도.
0: 우선은 그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뭐 불안이나
1: 불안.
0: 이제 관계 이런 피로나 뭐 번아웃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1: 피곤하죠.
0: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저희한테 너할수 있어, 너 힘내, 이겨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1: 괜찮다.
0: 네,
1: 내려놔라.
0: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되게 드문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불교의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1: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패션의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문으로 개념만 써도 저는 그게 함축적인데도 의미가 많이 풍성하게 깊고 섬세하게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패션이나 이런 다양한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 불교 자체가 하나의 뭐 패션이 될수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뭐좀 문화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또 많은 어떤 위안이 될수 있고. 저희는 절에만 살아서 잘 몰랐는데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맨날 마하바냐 이런 것만 읽다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은 뭔가 같아요? 그냥 나는 이래서 좋다, 불교가.
0: 불교가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패션으로나 키링으로나 그런 굿즈로 애용하는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되게 부드러운 저항으로 느껴지거든요.
1: 부드러운 저항?
0: 네,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1: 괜찮아요.
0: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사실 락스피릿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1: 락을
0: 네,
1: 좋아하신다고.
0: 그런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1: 반항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0: 네, 좋아하는데, 네,
1: 부드러운 저항.
0: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나 회사에서나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남들과 비교하거나 뭐 나를 어떤 상에 가둬서 보더라도 나는 나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표출하는 방식이 불교의 그런 문화나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는 정말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누가 뭐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나는 나대로 그 무아의 나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구체를 좋아해주는 게 그런 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
1: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걸잘 들어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교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0: 그런가요?
1: 저항.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반항아였어요. 왕자였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하시고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 부셔버리고 나답게 살아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장 부드러운 저항을 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0: 많이 하긴 했는데,
1: 네.
0: 또 해외 석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꿈보다 현몽해서
1: 꿈보다
0: 좋게 나온 것
1: 해몽이라고.
0: 같습니다.
1: 예. 하여튼 부드러운 저항.
0: 네.
1: 아주 그냥 재미난 표현이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마음을 읽는 땡땡. 초성 퀴즈예요.
0: 네.
1: 제가 거의 틀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디귿지읒을 우리 대표님이 어쨌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굿즈를 제작하고 제작자로서 대표님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찍은 게 마음을 읽는 도전이라고 해봤는데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요. 또 틀렸구나. 또 틀렸어.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마음을 읽는 덕질입니다.
1: 덕질!
0: 네.
1: 야, 생각지도 못했다. 오타쿠들이 쓰는
0: 네,
1: 표현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덕질!
0: 네.
1: 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0: 우선 덕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덕후들이 하는 그런 팬심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저는 덕질을 이제 아이돌에 대한 팬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람과 마음을 읽는 매개체가 굿즈도 될수 있고, 또, 이렇게 불교와 젊은 청년을 이어주는 것들도 저는 이제 덕질이라고 굿즈를 통해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읽는 덕질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저희 브랜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젊은 청년 혹은 남녀노소 무관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덕질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저의 키워드를 담아보았습니다.
1: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도 덕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0: 그쵸.
1: 부처님을 향해서 덕질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스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젊은 세대와 남녀노소 할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읽는 덕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덕질. 야,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굿즈를 계속 제작하고 싶어요? 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또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사실 앞으로 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한국 불교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은
1: 이야,
0: 야망이 있거든요.
1: 굉장히 거창해지네요.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멋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불교를 그냥 동양의 무언가, 그냥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불교만의 매력이 정말 무한하고 매력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K불교,
1: K불교.
0: 저희가 이제 K아이돌이 유행인 것처럼
1: 뭐 K-pop.
0: 네. 그래서 K불교를 그렇게 널리 알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입은 티셔츠도 그 양양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거든요.
1: 멋있죠.
0: 거기가 동해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티셔츠에도 이런 동해 파도를 담고 해수관음도를 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찰 그리고 불상 그리고 산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런 패션이나 굿즈로 많이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 이야,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0: 하고 싶어요.
1: 이야,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네.
1: 이렇게 굿즈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0: 네.
1: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딱딱할 수 있는 불교를 재밌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아,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다.
0: 네.
1: 앞으로 우리 굿즈가 하나의 문화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굿즈 제작자, 대표님으로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0: 저는 우선은 불교의 가르침이 제가 전문적으로 뭐 소승대 불교, 뭐 대승 불교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좀 더 특수하게 자리 잡은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민간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융화되어 온 그런 이제 특징들이나 뭐 이제 한국의 지역성을 살려서 그런 굿즈의 깊이를 담아보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으로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런 지역 명소를 갔을 때 그런 한국의 저를 더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사찰이나 이제 경주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절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주는 방식을 단순히 그냥 관광 기념품 느낌보다는 좀 더 귀엽고 트렌디한 이런 패션 굿즈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1: 굿즈를 만들려면 많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런 수많은 영감들을 일으키는데 뭐 스스로가 그 영감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0: 영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그런 박람회나 전시나 그런 미술관을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얻는 것보다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러 가거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락 페스티벌을 가거나 아니면
1: 락 음악을 들으면서
0: 네.
1: 불교를 또 불교에 대한 영감, 불교 굿즈에 대한
0: 네,
1: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0: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교 용어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것도 한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던 개념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륜 스님 금강경 강의를 들었었는데
1: 좋죠.
0: 이제 그럴 때 알게 되는 개념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사물에 접목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락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락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불교 락 그룹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이 헤비메탈하는 네. 걸 너튜브에서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보진 못했는데.
1: 근데 댓글에 야 말세다 말세. 근데 그 일본 스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헤비메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0: 헤비메탈로.
1: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는
0: 네.
1: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대표님이 락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0: 기회가 된다면 그런... 해보고 싶습니다.
1: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굿즈 어떻게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의 불교 문화일 수도 있는데 불교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굿즈에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불교의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네, 저에게 가피란 킵고잉이라고 하고
1: 킵고잉,
0: 싶습니다.
1: 멈추지 마.
0: 네.
1: 계속 가는 거야.
0: 네. 이것도 락 스피릿 같나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 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굿즈를 보고서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가도 된다는 그런 가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예. 킵고잉.
0: 네.
1: 가자.
0: 네.
1: 예. 근데 킵고잉. 불교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꾸준히 꾸준히 나아가라. 묵묵히 나아가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나아가라. 가자. 나가라. 그 표현을 정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진하라. 그래서 킵고잉. 우리 노슬기 대표님의 가피는 멈추지 않는 거. 계속 가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네.
1: 예, 멋있습니다. 역시 락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고 또 불교 문화, 또 불교 굿즈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막.

0: 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위대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교가 이거는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대단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단언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 지팔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뭐 그런 게 어딨노라고 하듯이 불교 얘기를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단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입니다. 여성의 문제. 예.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가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야훼가 아담을 만들 때 입김을 넣은 거죠. 흙으로 만들고 진료는 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성적인 부분이 입김이죠. 입김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골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성에게는 신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천주교에서 오늘날까지도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야 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은 그래서 악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부가 문제인 거예요. 이부가 문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녀 사냥 걸렸을 때도 다 여성들이 대부분 죽죠. 남성은 거의 안 죽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죽게 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신성이 없어서 유혹되기 쉽고 문제성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독자적인 성이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음란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악들은 여성에게 다 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구조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는 여성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뭐, 삼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 정녀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수녀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레벨이 다르다. 저게 제정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회원이고, 저거는 회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성 성직자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최초의 세계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최고 어떻게 보면 장점, 그 다음에 압도적인 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딴지를 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버려질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칠거지약이 바람 피고 돌아온, 박간 양반에게 웃으면서 대하라 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이런 불평등한 요구 조건, 그리고,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목을 매거나 평생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목매서 자살을 하거나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성이 죽었을 때 남성은 그냥 따로 장가를 가는 거고, 굉장히 좀 불평등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측면들을 유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55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황제는 측천무 혼자입니다.
성신왕제 측천무 딱 혼자고 더 이상의

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딱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한 명의 황제도 악녀 같은 태후, 그러니까는 후로 부르지, 예, 황제라고 잘 안 불러. 직천무 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성신 황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까는 거지. 그래서 세 명의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태후, 서태후, 직천무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진짜 후였던 거고, 여태후, 서태후는 후였던 거고, 유방의 부인, 그 다음에 동치제 부인 뭐 이렇게 해서 다 후였던 거고, 직천무후는 사실은 황제까지 올라간 15년 동안 제위를 했었던 690년에서 705년까지 15년 동안 황제를 했었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까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요.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 그런데도 까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그런 인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인도는 괜찮냐?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준식 선생이 뭐라고 한 게 있냐면, 책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문명이 오래된 데서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차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인도는 어떻게 했느냐? 인도 만만치 않죠. 아우,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만우법전에 보면 남성을 죽인 것은 살인죄, 여성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여성은 물건입니다. 여성은 물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조선시대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꾸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됐죠. 왕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폐비윤 씨 사건 뭐 이런 게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산군이 또라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 어머니 아니야. 저희가 어머니 그러면 예 어머니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무슨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동아시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은 안 뺏었어. 여기는 그냥 부속이에요. 여기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 레이디 퍼스트 뭐 해가지고 뭐 여성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최근에 잠깐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참정권을 보면 백인 남성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게. 그러니까 백인 여성도 흑인 남성보다 뒤라니까.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쟤네도 사람이냐?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도 심하죠. 그 만우법전에서 여성은 약간 물건 취급하듯이 재물손괴죄. 그리고 율장에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남성이 없는 가구, 그러니까는 한 집에 남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고 정부에서 그 가산을 정몰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마하 대도 마하프라자 파티 이모입니다. 부처님 이모. 이모 겸 양모. 양모. 이유는 마야 부인하고 대도가 같이 두 자매가 정반하고 결혼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죽고 나서 동생이 들어갔나?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모 겸 양모 라고 하는 설정인 거고, 대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부인이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님 주인도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없어요. 정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따 야쇼다라, 그 다음에 난타, 순다리 난타랑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결혼이 안 됐고요. 요 사이에서 라후라. 남성은 여기 남성, 남성, 남성, 남성. 그리고 여기에 대도가 있고 마야 부인이 있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생산하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없는 분이고, 자,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출가했고 부처님이 오셔서 난타를 출가시키고 라우라를 출가시키거든. 이렇게 이게 다 출가예요. 그러면 집안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정반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수제나 비구 얘기가 있어요. 수제나 비구.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제나 비구. 율장을 딱 펴면 수제나 비구 얘기가 나와요. 수제나가, 집안이 괜찮아.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애인데 독자야, 독자. 근데 부처님이 막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 얘가, 출가해야지. 그래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수제나가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옛날에 잘 나가는 집은 또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저 출가할게요 이러고 갚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또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꼴리면 정몰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사니까 국가에서 다 환수시켜 버리는 거야. 이 집이 잘 사는 집인데 환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앉아야지. 이 양반은 고리로 나앉아야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한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드니까 얘가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아직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안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나가 자기 도반들한테 그랬대. 같은 스님들한테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탁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탁발을 하자.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놓게. 그래서 어차피 기근이 들더라도 부잣집은 관계가 없잖아. 뭐 경제 위기가 닥쳐 뭐 부잣집은 어느 정도 이상 쫙 올라가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제나 비구가 자기 친구들을 도반들을 쫙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자기 집 앞에서 탁발을 했대. 그러면 집 앞에 하면 어머니하고 부인이 음식을 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3개월을 했대. 3개월을 하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와봐라 우리가 지금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나나 네 마누라나 다 절단 난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만들고 가. 어차피 네가 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꼭 거리로 나앉아야겠냐? 내가 이 나이에 거리로 나앉을까? 그러니까 수제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외면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기 도반들 또 다 떼거리로 데려가서 3개월 동안 다 먹였는데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처음 새로 지금 장가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 근데 얼마나 용험하냐면 한 방에. 그러면 그 전에 놔놓고 오지. 그렇게 용험하면. 그래서 이게 수행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방에 애가 생겼대. 그러고 나서 애가 생기면서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이 집은. 아싸 이제 이러면서 됐어. 그러고 나서 수제나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때는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왔는데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가주의라는 게 다 무너지잖아.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음계예요. 부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승단에서 축출된다. 단, 수제난은 이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청정비구다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 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여성만 남아있으면 가상이 정물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 당시 유례 나타나고 있다. 2500년 전에. 이게 첫 번째 계율이에요. 율장의 첫 번째 계율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뭐 출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라는 둥 7년 뒤라는 둥 약간씩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게 수제나 비구의 이야기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여성만 나오면 절단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무지하게 낮음이라고 하는 거고, 사띠라고 있어. 마음 책임이 아니고 사띠라고. 인도는 화장을 하니까 그게 1900년 초까지도 그래요. 1900년대 중반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먼저 죽어서 화장을 할 때 부인들이, 특히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부인도 많잖아.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 화장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능력자지. 능력자지. 그게 지금 인도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냐면, 여성을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 해방,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획기적인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시작됩니다. 여성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성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진짜 국왕이 날아갈 문제에 벌어질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힘든 거를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그때도 반대를 하고,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여성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과 관련해서도 안한을 이 문제 가지고 질책을 해. 네가 나대서 여성을 출가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계속 매도한다고. 그리고 여성을 출가시키는 게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안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해도 마하프라자파티하고 그 다음에 야쇼다라는 왜 출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에 보면 뭐 굉장한 신심이 있어서 출가한 것 같은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풍습에는 남성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반왕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석가족 여성,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이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야쇼다라가 이제 거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방빼가 됐죠. 방빼가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석가족 나라에 오셨을 때, 가비라국에 오셨을 때 출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노를 합니다. 됐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바이샬리까지 가는데 이 대도하고 야쇼다라가 맨발로 그걸 따라가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특히 이제 대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느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모면 뭐 어머니보다는 약간 젊겠지만 그래도 뭐 연식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부처님을 따라서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가 돼버리니까 지금 룸비니에서 바이샬리까지 차로도 한참 가거든.

그런 거를 맨발로 여성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발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이샬리에서 아난이 드디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섭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도를 따라서 석가족 여성들 뭐 한 500명이 이렇게 따라왔다. 근데 야쇼다라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500명씩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반환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좀 바뀌게 되면 거기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쇼다라나 안 그러면 대도가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종 같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왕비나 이런 쪽도 바뀌면 그쪽 상궁들도 이렇게 다 물갈이가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같이 물갈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집단이 두 명은 아니고 좀 집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500명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과장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는 불교 초기 불교 문헌에는 500명은 많다,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지 꼭 실질적으로 5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 숫자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대. 이 바이샬리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여기 대림 중각강당, 대림사 중각강당. 중각강당은 2층 누각이 있었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큰 숲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림사 큰 숲에 있는 중층으로 된 강당. 이거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 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건 아난의 반신탑입니다. 아난의 탑은 요 바이샬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왕사성 쪽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난이 어떻게 죽는 것과 관련된 아난의 열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난은 갠지스강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북쪽에는 바이샬리의 탑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왕사성의 탑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난의 반신탑이고 아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부처님 탑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우복밀, 원항복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원숭이가 꿀을 따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이샬리를 갈 때 사람들이 여기가 부처님의 신통의 성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샬리에서의 부처님의 신통은 수명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아난의 반신탑 그리고 아쇼카 석주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2차 결집 때 장로 8명 중에서 6명이 아난의 제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난에 의해서 마하가섭은 교단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데가 이 자리고 이 자리고 이 바이샬리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을 때 아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인정으로 얘기해. 인정으로 처음에는 인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가 이모가 부처님에게 양육한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가를 허용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는 그게 충분히 공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 은혜는 내가 정법을 가르쳐 준 걸로 이미 상세가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오케이를 했으면 이게 부처님이 약간 조금 옹졸한 사람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아난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샬리

석가족의 가비라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오도록 했고, 이 바이샬리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를 안 해줘요, 절대. 계속 밀당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왜 부처님이 밀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때 이제 아난이 제기한 논점이 뭐냐면,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남성만 깨달음을 얻고 여성은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성도 정당한 수행을 하면 동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은 대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여성은 신성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출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대등하다고 해놓고 그 자격을 안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로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출가해도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되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부터,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출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팔경계법, 팔경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의 아쇼카 석주, 사자 한 마리짜리, 그리고 아쇼카 석주에 뭐 이런 글 같은 게좀 쓰여 있는데, 저건 후대에 낙서할 거예요. 이게 이제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비건이가 지켜야 될요 조항을 너네가 수용한다면 여성은 출가가 가능하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출가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배 8개냐, 사진법을 쓰니까 4, 8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층위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것은 나중에 비구들이 협잡으로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은 별도 승단이 될 수가 없고, 포살할 때마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비구 승단이 있고 비구니 승단이 있는데, 비구 승단에서 비구니 승단으로 사람 법사를 하나 파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난이 오면 제일 좋아했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당신들 출가할 때 역할을 했었고, 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주리반특이고, 주리반특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반개송 외우고 그냥 졸고 있대, 허허 이러면서 있대, 되게 싫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비구의 지도에 따라서 안거해야 된다. 안거가 들어갈 때 별도의 승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구 승단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비구니 본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단을 비구니는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구 승단에서 이렇게 파견 들어가는 거죠, 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안거의 마지막 날에는 비구를 초청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자자할 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 승단 밑에 비구니 승단을 넣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계속. 계속 넣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식참아난이는 뭐냐면,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식참아난이가 되거든요. 식참아난이가 비구니가 될 때, 저 식참아난이는 뭐 하는 거냐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출가할 때 티는 안 나는데 임신이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거를 식참아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참아난이를 거친 뒤에 비구니가 될 때, 비구니한테 한번 받고 비구한테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군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구 스님한테 또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결정적 문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도 얘기하면 안 돼. 질책할 수 없어. 대거리 하지 마.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얘기고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 굉장한 불평등이잖아. 그냥 보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비구에게 참여해야 된다. 비구니한테 참여해서는 약발이 안 받아. 문제 있으면 비구한테 참여해야 돼. 자잘한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되는데 좀 큰 거는 안 돼. 이렇게 여덟 번째가 압권입니다. 출가한 지 100년이 지나더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고 이러면 어른들은 이제 서로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냥 다 맞절을 하는 식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라고 해. 네, 비구 스님 그러면 안 되니까 앉아 계셔 이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 또래 비구니 스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 또 달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기 때문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저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뒤에 비구들이 날조한 거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예 세미나를 해서 저걸 끝장을 내야 된다. 어떻게 정리의 가닥을 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종의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냅두자. 그러니까 이게 유리해서가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게 지어낸 게 뒤에 게 들어간 거다. 비구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구니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처님이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 출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출가거든요. 조건부 출가는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출가 개체 자체가 그러니까 출가가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할 때 그냥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무개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라고 학교에 기부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쪽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 그러면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이건 조건부 기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건부 출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구니 스님들이 이것을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출가시켜주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한 거다. 그 당시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줄이고 그러니까 마가석 같이 불교 안에 사람까지도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 같지만 그 당시에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방어 기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가 제 생각이에요. 저한테 발표가 돌아오면 저는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권을 주자라고 할 때 대등하게 주자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좀 불이익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이 아니고 살려주기 위한 불이익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 어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요.

종교윤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법은 일반 사회법에 사회법은 합리성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에어컨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반 다 있는데 그게 특별 소비세를 붙인다는 게 말이 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랑 비슷한 거가 돼버렸잖아.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건 특별 소비세 품목에서 뭐 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살살살 묶어 가겠지? 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재개정이 가능한데 종교법 유리라고 하는 것은 교조만이 맺고 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수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계율을 특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이야. 이거는 일반법이고 저거는 특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데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야. 까서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바꿔줄래? 누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부장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원으로 얘기하면 그냥 국가 시스템으로 하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스님한테 줍니다.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티오를 줘. 여성 티오를 준다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비구 스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부장 밑에 국장이거든. 부장 밑에 국장. 자, 부장 밑에 조계종의 직제는 국장이 있는 거예요. 국장이 부장 밑입니다. 좀 재밌어.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있어. 비구니가 있어. 그러면 내 밑에 직속으로 국장이 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국장들이 비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 지위로 정하면 국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위쪽에서 해야 되는데 위쪽에 쓰면 이게 권리잖아. 야, 이거 너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 팔경법에 의한 조건부 출가로서 출가를 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논점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여성은 다섯 가지가 될수 없다. 그게 여인 오장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은 여성은 부다가 될수 없고 마왕이 될수 없고 그다음에 재석천이 될수 없고 범천이 될수 없고 전륜성왕이 될수 없다. 이게 여인 오장설이에요.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 거고 대승불교로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팔세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극락에 가고 근데 거기서도 변성 성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사 맨 마지막 쪽에 오면 진짜 엽기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성이 아니면 붓다가 될수 없다. 여성을 이제 풀어주는 방식에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인도 불교사에서 그런 흐름들이 대승이나 그러니까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런 쪽에서도 계속 논점화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 그렇지만 문제는 교조가 맺은 것을 풀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 합리성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지금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나무로 만든 그 비행기, 그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이고 대단한 거였지만 지금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좀 위험하고 별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런 비슷한 의미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더라. 그리고 대도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대도가 여기서 출가하게 되고 비구니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비구니 교단은 비구 교단 안에 부속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도가 한 가지 재밌는 걸 합니다. 불교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마하가섭이 비구니 출가를 굉장히 싫어해. 그 사람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도 있네. 중국에도 엄격주의자 우리 화엄종의 사조인 청량 진관스님.

머리를 두고 산다. 하, 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섭이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서 가사를 가지고 들어가.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주거든. 가사를 주거든. 그 가사를 받아서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 지금 선정에 들어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가 대도가, 그러니까 이모인 대도가 사여한, 그러니까 공양 올린 금랑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마가섭의 생각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때 대도가 진짜 좋은 가사를 부처님에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부처님이 그 금랑가사를 탁 입으시니까 너무너무 이 가사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펼치니까 그냥 뽀대가 막 기가 막히다 하고 그걸 딱 이렇게 하고 딱 입는 순간 그 가사가 광채를 잃더라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채에 눌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사가 그거 내가 찾았다고. 도대체 이 가사는 누가 올린 가사인가? 부처님 가사 중에서 두 가지 가사가 엄청 좋은 가사거든. 이 대도가 올린 그 가사하고 더 A급은 지박하가 올린 가사예요. 지박하가 올린 가사가 더 A급이고 넘버 2 정도가 되는 게 대도의 금랑가사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고 그게 대도랑 관련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이제 부처님 정반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정반왕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 쪽으로 점점 가는 그래서 부처님 조금 후반기 쪽 인생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안한 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

0: 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4: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서열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신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타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아 이게 구체적으로 뭔 소린가 이게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GPT 챗GPT 보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좀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마음이 영 좋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며느리감이 좀 심하게 말하면 본인이 생각한 조건에 좀 못 미치거나 심지어는 마음이 영 안 좋은 걸 보니까 이혼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어서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상대방 뭐 집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이럴 때 이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도 이제 답은 알죠. 머리로는 이제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아서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인 줄 아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나라고 거기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사실은 삶은 인연 따라서 저절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통제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삶은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은 아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인연인 그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인연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이 없거든요. 무언가 둘이 해결해야 할 어떤 인연이 있겠죠. 그게 악연일 수도 있고 선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만나야 될 인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겠죠.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인연이 모여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으로서 보면 연기법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 지관한단 말이에요. 분별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거기에 이 연기법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법의 세계에 나라는 망상, 가짜 생각이 탁 주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에게 펼쳐지는 삶의 온갖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왜 안 될까? 화가 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온갖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에 대해서 온통 시시비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분별심은 언제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답은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아마 매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은 자기 분별망상에서 오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은 그 자기라는 분별망상, 그 자기 나라는 걸 만들고 그 나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가래할 때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지는데 인연 따라 펼쳐지지 말고 내 뜻대로 펼쳐져. 그렇게 삶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통으로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펼쳐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사사건건 모든 삶의 내용물 하나하나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눈은 사라지고 내 분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부부도 있죠? 또, 너는 걔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러고, 내가 중매해주는 사람하고 해! 이래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얘가 괜찮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사람하고 딱 결혼을 시켰는데, 완전 지옥같이 괴롭게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즉, 부모님이 본인들이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수 없거든요.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고 안다고 여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고집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기차저차에서 좀확 내키진 않는다. 그러나, 그런데 넌 어떠냐? 너 왔다가 이게 좀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다시 좀 생각해볼 마음이 있긴 있느냐? 없으니까 데려왔겠죠.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너의 인생 아니야. 네가 해야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대신 결정 내려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욕먹어요. 자식한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너가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인생이잖아. 엄마 아빠 인생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아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 나중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리고 책임도 너 스스로 져야지. 근데 본인은 싫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실패해 보세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연 따라 자기 인연과 가장 적절한 인연의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인연법 연기법에 우리는 삶을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고집하면 괴로운데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죠.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게 정말 아는 건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포기하고, 분별은 하되 함이 없이. 분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분별하면 얘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아,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냥 구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애가 신랑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구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스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만요. 좋은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봐지지가 않을 때, 자기 분별, 내 생각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어리석은 놈이 왜 자꾸 지 생각이 맞다고 할까? 막 너무 도저히 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없을 때, 즉 이분 말처럼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도저히 내 마음이 챙겨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마치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네 가지 질문처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이런 이세 가지, 구나, 겟지, 감사라는 방편을 이야기한 스님이 계셨어요. 즉, 있는 그대로를 좋아, 나빠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구나, 그렇구나, 신랑감 데리고 왔구나. 근데 내 마음엔 안 드는구나, 내 마음은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그 구나, 진짜 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볼때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구나 하니까 내 분별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겟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나의 잘못된 판단 분별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겟지라는 말은 통해서, 아,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아들 마음에 드는,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이 쟤하고 더 맞을 수도 있겠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 어떤 인연을, 어떤 업을 풀려고 둘이 만났는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겠지. 둘이서 설사 안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둘이 업장을 소멸하는 걸 수도 있겠지. 업장에 소멸된 상태에서 둘이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투닥투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그 겟지라는 무수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수많은 겟지를 가지고 써보게 되면, 내 뜻이 오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좀 뒤집어져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한 그 말들이,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런 며느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얘한테는 오히려 이런 애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 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아이가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내가 집착하는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다른 생각들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아, 내 생각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가능성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방편을 쓰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좋고 영 성격도 드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금생에 업장 소멸을 엄청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나 보다.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인연이라면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악업으로 만난 인연인데 어차피 만날 인연이라면 빨리 만나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업장 소멸하고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면 누군가와의 악연을, 악한 인연, 악한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만났으니까 그 업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악업의 어둡고 탁한 업식들이 저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잖아요. 사람이 막 부정적인 업식, 조금 뭐랄까 좀 냉소적이고 뭐 시니컬한 이런 성격 자체가 그런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도 다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의 업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볼때 모든 걸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필터 같은 게 장착돼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가도 다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내가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너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착하게 바뀌고 싶다. 나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러나 부정적인 업식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상대방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뭔가 나를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또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나는 죽어도 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했다면, 설사 조금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어도 그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과제인 거죠. 삶의 과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업식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때 이렇게 구나, 겠지, 감사. 겠지 한 다음에는,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안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데리고 와서 평생 장가 안 간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도 얘랑이라도 장가 간게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사지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격은 도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한테까지도 막 대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대들지 않고 지네 둘만 싸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온갖 감사할 일들을 막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또한 그것도 뭐예요? 생각의 유연함의 점을 눈뜨는 거예요. 유연함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아,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한 생각 탁 돌이키면, 아, 이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만 없었다면,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병이 있고 보니까 얘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공부 못해주는 것 자체로, 공부 못하는 아들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는 이렇게 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였었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지더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뭔가를 하고 나서, 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난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숨쉴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마를 때물한잔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목마를 때물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요즘 같은 이렇게 이런 시대에요.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없겠지만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근무할 때 쉬는 날마다 심심할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히말라야 가기 전이어서 좀 뭐랄까 좀 힘든 코스를 가서 체력을 좀 단련하자 이런 생각으로 설악산 제일 험난한 코스를 한여름에 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 타고 가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아마 인연이 그런 일을 벌였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슈퍼에 들어가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슈퍼 들어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심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서 막 대충대충 뭐 그냥 대충 사가지고 500리터짜리 물 하나 달랑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험난한 그긴 코스를 한여름에 가는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꽤 오래 통화를 하고 나서 한참 산에 올라가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알았죠. 난 히말라야를 갈 사람인데 설악산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후다닥 갔다 내려오자. 더구나 군인이었잖아요. 체력이 셌단 말이에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설악산이 후다닥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더우니까 갑자기 체력이 막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진짜, 부처님, 와,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는 없는데 체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쳐주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야, 인연이 이상하게 엮이면, 그냥 이렇게 물한 모금 못 먹고 죽을 수도 있구나. 뭔가 허망하게 떠나갈 수도 있죠. 인연이 어떻게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우리가 사고 날줄 알아요? 자동차 타고 신나게 어디 여행 가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괴로움의 업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온단 말이에요. 인연이 되면 화합함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 두 번, 세 번내 생각, 내 고집을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든. 근데 그걸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순탄하죠. 수월하죠. 물 흐르듯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살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황비구의 이제 순서였어요. 지황비구는 5조 밑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선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눕지 않고 좌선하면서 선정을 얻었고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했다 그래요. 근데 6조 스님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지황 스님의 명성을 듣고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그 20년 동안 참선하고 있는 그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뭐 해요? 물었어요. 그때 지황 스님이 나는 여기서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척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무심

무심으로,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 분별 의식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될 겁니다. 즉, 당신이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마음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돌, 나무, 풀, 쟤네들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어서 마음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마음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수행해서 애써서 요렇게 요렇게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요런 선정을 얻었다. 요렇게 유심으로 돌아간다면 정식을 가진 모든 이들,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당신처럼 마음으로 좀 노력하면 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이 현책의 질문은 이 지황비구가 답변했던 이말 자체가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벌써 딱 간파를 한 거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진짜 선정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 불이법이라는 건 여기와 저기 둘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생각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좌선할 때만 선정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멈출 때 언제나 본래 선정. 본래 선정이라는 자기 본래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에 선정 아닌 순간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한 이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현책 스님이 좀 자비가 있는 스님이에요. 어찌 보면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슥 가가지고 이렇게 툭 쳐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법문을, 법을 좀 설해주거나 진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허물을 지적해줬을 때 그걸 탁 깨닫고서는 자기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이렇게 몇 마디 해보고 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스님 같으면 몇 마디 해보고 나서 탁 본인의 허물을 찔러줘요. 그럼 스스로 딱 깨달아요. 아,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20년 동안 이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허물 있는 공부였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바른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본인이 아는 내가 하던 그 방식, 원래 누구나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 또는 특정한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하면 모든 스님들이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하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어느 절은 지장도량, 어느 절은 뭐 염불도량, 또 어느 절은 무슨 저 전도제 도량, 또 어느 절은 수행을 해도 뭐 진원 수행하는 절, 또 화엄경을 공부하는 스님, 법화경의 전문인 스님, 초기 불교에 특화된 사찰, 또뭐 윗바사나 하는 사찰, 가나선만 열심히 하는 사찰, 이런 식으로 스님마다 또 사찰마다 저마다 자기 수행, 자기의 특화된 어떤 공부 방법을 하나 딱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오르개보면 나와요. 즉, 사찰마다 찰관에 그 사찰이 어떤 종파인지, 어떤 종단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종단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대한불교, 뭐, 조계종 이렇게 간판 있듯이, 옛날에는 찰관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아, 여기는 염불 수행하는 절이구나. 아, 여기는 뭐, 법화경을 하는 법화종이구나. 아, 법화, 천태종이구나. 여기는 화엄종이구나. 여긴 염불하는 정토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알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즉, 스님들,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수행을 한다, 저 수행을 한다, 이 공부만이 절대 공부다, 이런 자기 집착,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불이법이어서 수많은 모든 경전과 방편 수행들이 전부 다 불이법 하나를 깨달으면,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괴로움을 소멸해서 열반 해탈의 자리에 들게 되면, 모든 교리, 모든 사상, 모든 교설, 모든 수행법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으나, 그 방편의 근본은 낙처 하나, 오로지 불이법의 낙처 하나,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제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지만, 그 모든 방편에 어디에도 걸려서 집착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인도는 다 교파불교였어요. 부파불교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요. 교판을 또 나뉘었고요. 또뭐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회장사상, 대승불교도 나뉘고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도 법화종, 화엄종, 천태종, 화엄종, 뭐 열반종, 정토종, 선종, 온갖 종파, 법상종, 계유, 율종, 온갖 종파들이 나뉘어가지고 저마다 자기 종파, 자기 종단, 자기 수행법만 옳다고 막 고집하면서 찬란하게 그 방편에 꽃을 피우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인도의 모든 대소승의 가르침들, 중국의 모든 발전된, 연구된 교단의 가르침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의상 스님이 됐든 한국의 모든 스님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회통했다 그래요. 회통.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회통 불교라고 하죠. 불이법이라는 이 진정한 한 맛으로 탁 돌이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한 뜻이구나. 같은 부처님의 같은 가르침이구나. 대소승불교, 선불교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진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국불교가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한국불교의 진짜 특징이에요. 한국불교는 어디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이 있지만, 내가 언제든, 불교는 그러거든요. 어느 스님들이든 자기 수행이 있고 자기 공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고집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행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하니까 난 이것을 할 뿐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안목이나 지혜를 있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다면 그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안돼 있고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도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도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내 공부, 내 수행법, 그것을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교단만 집착하고, 내 경전만 집착하고, 내가 하는 수행법만 집착하고, 내가 얻은 선정 체험만 집착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공부인이고, 가장 공부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공부인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씩. 그건 좀 안타깝죠. 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막 논쟁하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럼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몇 마디 해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하려고 질문하는 건지, 자기 거를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현책 선생님도 몇 마디 하다가,
아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는 스님 존경합니다.

하고 슥 나와서 딴데 제갈 길을 갔을 거예요. 그 현책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오고 나가는 둘로 나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없어 들어갑니까?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고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황 스님이 당신도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스님이죠. 그러니까 지황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무중도 이런 공부도 들어봤겠죠, 아마. 윤희 문희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되게 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현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유무, 있음,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도적 안목으로 선정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그렇게 너가 중도적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 곧,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무에는 치우치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입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왜 치우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 문희하는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면 둘이잖아요. 유가 있고 무가 있는 것처럼 선정이 아닌 게 있고 선정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게 둘로 나뉜단 말이죠. 근데 윤희 문희가 없다면 진짜 중도라면 본인은 나는 중도적 안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도라면 오케이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중도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본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선정에는. 그게 진정한 유무중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정일 것인데 어째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스님은 어떻게 스스로 유니무니하는데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하는 데는 걸립니까? 이런 말을 탁 듣고서 이 지황이라는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하던 공부가 있었고 자기 공부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기 공부 선정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정을 체험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거에 집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탁 찔러주니까 지황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황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유가 따로 없고 무가 따로 없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중도적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중도라면, 정말 불이 중도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20년 동안 선정에 들어가려고 죽도록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현책 스님도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선정만 닦고 있었으면,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선정에 들어가고, 어떨 땐또 선정에 안 들어가지고, 또 옛날에 들어갔던 선정이 그 향수 내지는 그걸 집착해요.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럼 또그 선정을 그리워하면서 그 선정을 또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계속 닦아가고, 닦아가고.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 똑같은 선정이 또 나오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어쨌든 내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완전히 깔끔한
공부가 다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미진함 속에 이런 법문을 듣고 나니까 멍해진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을 자각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 다음

0: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붓다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0: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5: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숙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듭니다.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상을 하는 거죠.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선주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2: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너무 좋았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3: 이 노래는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었는데요. 이거는 태연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저도 불러봤습니다.
2: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3: 정말요?
2: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주향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잖아요.
3: 네.
2: 그 서주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다른 분들께도 약간 한마디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사실 저도 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 좋은 날은 언젠가 무조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0: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내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네, 큰한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정서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서주 씨는 팬분들과 영상통화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1: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한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0: 오, 한두 번 정도?
2: 저는 열 번 해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2: 본인이 걸었잖아요, 저한테.
1: 아, 이렇게. 아, 깜짝이야. 무슨 말을
0: 어, 그러면 우리 서주 양이 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가장 또 고마울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항상 감사하죠. 항상 제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댓글로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팬카페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네. 퇴근길 할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퇴근길 할 때 정말 그치. 감사한 마음이.
3: 그렇죠. 이제 온라인도 네. 좋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네. 하면 그 마음이 더 느껴지니까
1: 맞아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네. 궁금하고 우리 남궁진 씨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0: 진짜 너무 궁금해요.
3: 기대되세요?
1: 네, 네 너무 기대돼요.
3: 예.
1: 네.
3: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팬은
0: 네.
1: 네.
3: 이분입니다. 제가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0: 네.
3: 자. 김병수 님의 사연입니다. 네. 정서주 가수님이 있어 너무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는 해피 중년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길을 달리다가 우연히 정서주 가수님이 부른 커버곡 꽃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고막을 흔드는 천상의 소리에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발라드 많이 알아서 트롯은 거의 듣지 않았는데 정서주 가수님이 저를 트롯의 길로 인도했죠. 그날부터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서주님의 노래가 꽉 찼고 저는 아내와 딸에게 공언했습니다. 미스트롯 3에 정서주 가수가 출연한다면 말이 필요 없다. 주인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제 예상은 정확히 일치했고 제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0: 자, 우리 정서주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서준님 안녕하세요.
2: 네, 오.
3: 예, 진지하게 인사드립니다.
2: 네.
4: 이렇게 정서주 씨를 응원하는 이제
2: 네, 맞아요. 드시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팬분이라서.
0: 아, 그래요?
2: 네.
0: 일단 원래 발라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서주 형 노래를 듣고 취향이 완전 바뀌신 거예요?
1: 예, 원래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23년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준님 노래를 접하고 그 새로운 트롯을 완전히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0: 아~
1: 그래서 완전히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0: 야, 제안을 하셨네요.
4: 예, 지금 푹 빠진 게 보이는 게 약간 방 진짜 곳곳에 우리 정서주 씨의 이제 그 사진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짜요? 가득 차 있습니다.
0: 정서주가 한 열 몇 명 있네요.
4: 예.
0: 예. 아, 좋습니다.
4: 우리 서주 형의 뭐 매력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예, 우리 서주님이 그 중학교 때 미스터로 3개 챙기셨잖아요.
0: 네.
1: 예, 어린 나이시지만 저희 기성세대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0: 부르시는데요. 네,
1: 목소리도 엄청 부드러우시고.
0: 소정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 네. 노래를 팬분께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2: 네, 기분. 진짜 우리 팬분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0: 그리고 중간에 센스 있게 개성했어요.
2: 네. 그러니까요.
0: 소유한 이름으로. 네.
2: 감사해요.
0: 아, 너무 잘 부르시네요. 네.
1: 그거... 우리 서주 씨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3: 예, 우리 서주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곧 내년이면 성인이 되시지만 꼭 대학교도 원하시는 곳 가시고 앞으로 큰 가수, 우리 국민 가수가 돼서 제 소원이 우리 한 만 명 이렇게 꼭 대학교도 원하시는 곳 가시고 앞으로 큰 가수, 우리 국민 가수가 돼서 제 소원이 우리 한 만 명 이렇게 팬인 상태에서 우리 상암구장 뭐 이런 데서 우리 단독 콘서트 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꽃길만 그려주고 큰 가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서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주성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야, 근데 말씀하시는 딱 이 톤이 네. 와 진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네. 분 같아요.
1: 근데 엄청 부드러우시고. 예.
0: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이어서 그럼 바로 네.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우리 공디가 네. 한번 두 번째 잘 읽어주실까요?
1: 제 사연 제가 소개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네모네, 서울손님, 섬마을 선생님 같은 노래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깊이 스며듭니다. 작년에 가족이 사고를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바람바람아를 몇 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공주님 노래에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정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친구가 미스트롯 3 경연 때부터 부르셨던 뽕커벨을 듣고는 꼭 자기 이야기 같았다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공주님 노래를 매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0: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소속사 그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1: 야, 추진력도 있으시고, 네.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진짜
2: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거를 알아보시고, 네. 예, 카페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1: 우리 서주향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2: 아, 그렇죠.
1: 뭐 한 500가지 되는데, 네.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0: 첫 번째는 힘없이 순수하게 맑다.
2: 아, 맑다.
1: 너무 막죠?
0: 네.
1: 맑다.
0: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부에 있는 노래 부르실 때 두 다리를 같이 안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가장 좋은 거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년 이상은 우리 공부의 후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제가 압니다.
2: 야,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다. 예, 네, 또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조혜님 마지막으로 우리 정서주 씨, 또 정서주 이 세

0: 그 결과 이 가수는 국내를 넘어 월드 클래스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야, 요즘은 서조형 무대를 보면 아빠 미소를 짓다가 옆 동료한테 몇 번 걸리기도 했어요. 원래 사무실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켜놓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서주향 노래 크게 울려 퍼지게 설정을 해놨네요. 옆 사람 들으라고요. 덕질 문제로 아내와 마찰이 좀 있긴 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는 나름 이해받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서주향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고운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서주향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3: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님.
1: 표정이 전화를 연결이 되자마자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예, 평소에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원래 들으셨어요?
2: 네, 저도 발라드 쪽을 좋아했었는데, 네. 특히 아이유 같은 좀 그런 단단한 발라드. 좀 좋아했습니다.
0: 아, 목소리가 좋고 톤이 좋고 이런. 네.
1: 그러면 야,
0: 우리 서정형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예요?
2: 저는 미스트롯 3를 제가 본방을 본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듯이 4를 보다가 3로 바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겨울 장미, 네, 그 부분 그 노래를 부를 때 클라이막스 때 그 노래가 이렇게 갑자기 멈출 듯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 네. 네. 네.
2: 그때 같이 숨이 멎을 듯한 느낌. 네. 아~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서주향, 그 부분 짧게 그냥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지금 저 잠깐 심장이 잠깐 멈췄어요.
2: 지금. 와, 나 지금 숨 계속 참고 있었어.
0: 와, 진짜요?
2: 야, 진짜 첫눈이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무대가 많네요. 네, 정말.
2: 그리고 서주영 같은 목소리는 무반주로 들었을 때 더 좋아요. 네, 진짜로. 네. 와, 아, 기호광이네요. 네. 네.
1: 평소에 이렇게 벨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 네.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네. 이렇게 우리 서주영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
3: 근데 아직까지 제가 회사에서 좀 과묵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 걸어요.
1: 그럼 이렇게 벨소리만 이렇게 서주영의 노래로.
2: 야, 과묵하고 이렇게 말을 못 거는 편인데 네. 오늘 영상 동화를 하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0: 연기.
2: 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서주영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뭐 서주영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3: 일단 예, 뭐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가족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또 3의 진이다.
2: 진이다.
3: 진의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
2: 그렇죠.
3: 그리고 리틀 이니다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듣고는 다른 인정하지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리틀 이미지야.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1: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들도 서주 양 나이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1: 맞아요, 맞아요. 아,
2: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제가 말했죠.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1: 국민들께서 네. 우리 정서주 양의 목소리를 사랑해. 네.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주 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3: 네, 마지막에 짧게 하겠습니다.
2: 네.
3: 네. 네, 가수 생활을 이제 하다가 분명히 힘든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2: 네.
3: 그때는 서주 양을 지금껏 믿어준 가족들을

0: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코너예요. 정서적 퀴즈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 정서적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정서주 씨 준비되셨죠?
2: 네.
1: 자, 바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응? 자, 초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주, 니은, 지읒, 즉, 기억이
2: 뭐야?
1: 생기면?
2: 이게 뭐야? 에?
1: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앞에 건 알겠어요.
2: 앞에 건 알겠는데 저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0: 앞에 거는
2: 남자친구.
0: 남자친구.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1: 뭐뭐 각 이런 걸까요?
0: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2: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싸움 각.
1: 싸움 각.
2: 이거 해볼까요? 아닌 것 같아.
1: 정답은 절대 무엇일까요? 아닌 것 같아. 정답은?
0: 아 싸울 거다.
1: 아 싸울 거.
2: 아 너무 아깝다.
0: 아깝다. 만점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틀린 사람 좀 네. 들었거든요.
2: 자, 아니 근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싸우는 거야?
1: 아마 안성우 씨가 싸운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0: 그런 네. 거 같기도 네. 하고요. 기사를 한번 다시 검색해보세요.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1: 네.
0: 이야, 안성우 씨가 이런저런 말 많이 했네요.
1: 네. 야, 근데 왜 우리 서주 형이 남자친구가 생긴데 왜 안성훈 씨가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지?
0: 성훈 씨가 파이팅이 넘쳐요.
1: 아, 파이팅 넘쳐요.
2: 냅다 싸우는.
1: 그만큼 아끼신다는 표현이 아니실까?
2: 네. 네.
0: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2: 아, 진짜.
0: 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꽃길.
2: 와, 이거 진짜 옛날이다. 이거 다
0: 옛날이다. 근데 일단은
1: 네.
0: 와, 천만 네다 와.
1: 그러네요. 숫자가 네 개네요.
2: 이건 알 것 같아요.
0: 예, 네. 뭐예요?
2: 이건 꽃길이 더 높죠.
0: 자, 꽃길. 꽃길 정답을 한번 볼까요? 야, 1650만에. 야, 어마어마하다.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거의 높은.
1: 네, 두 영상 다 1000만회가 넘네요.
0: 이야.
1: 이게 언제 적이에요?
2: 이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
1: 중학교 2학년 때?
0: 미스터로 나가기 1년 전?
2: 네, 미스터로 나가기 전에 완전 처음 노래 거의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0: 자, 이게

0: 상금 받으셨잖아요.
1: 네.
0: 네. 혹시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1: 저는 사실 제가 관리하기엔 너무 어렸어서 네. 어머니한테 일단 다 드렸어요.
2: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차곡차곡 네. 잘 모아서 나중에 큰일 할 때 다시 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2: 예,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가보겠습니다.
0: 다음 문제 가보시죠. 자, 다음 중 정서주 씨의 드레스가 아닌 사진은 무엇일까요?
2: 근데 난 왜 맞췄지?
1: 어떻게 맞춘 거예요?
2: 이게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만큼
2: 그러니까 서주 형이 이 옷을 네. 입었던 걸 기억해요, 제가.
0: 네네네. 야, 그만큼 우리 또 조카같이 생각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항상 지금 보고 있다.
1: 그러니까요. 네.
2: 자,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절반 이상 맞춘 거고 네. 틀리면 절반도 못 맞춘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재명이 오빠 이런 분들 다 맞추신 거예요?
0: 하나도 빠져 없이? 다 맞추신 거예요.
1: 와,
0: 다
1: 맞췄어요. 네.
2: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거 못 맞추면 정말 섭섭해요.
0: 네.
2: 이거는 틀려도 문제예요.
1: 네. 네,
2: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0: 네.
2: 자, 현재 울림 라디오 저녁 7시 목요일 DJ는
0: 누구일까요?
2: 1번 신승태, 2번 배아연, 3번 윤준혁. 이거 쉽죠.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보겠습니다.
1: 제가 맞춰볼게요. 3번? 1번이라고
2: 생각해요? 1번?
1: 1번으로 할게요, 1번.
2: 1번 확실해요?
1: 3번 아니고 1번.
2: 네, 1번.
1: 왜냐면 아연은 화요일이잖아요.
2: 그렇죠. 자, 1번이에요?
1: 1번, 1번.
2: 자, 1번 신승태 씨 맞습니까? 역시 우리 DJ. 야, 이분은 이거 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정확하게.
0: 네.
1: 그니까요.
2: 예, 개인적으로 그냥 준엽 씨 팬인 거고.
0: 네.
2: 예, 팩트는 승태다.
0: 네.
2: 신승태 씨다.
0: 맞습니다.
2: 야, 네. 그래서 네. 예, 지금 세 문제 맞췄고요. 네. 준엽 씨는
0: 지금 국방의 의미를 하고
2: 있어요. 예, 지금 DJ가 아니라
1: 아, 군대 가셨잖아요.
2: 네.
1: 알고 있죠. 잠깐 헷갈렸어요.
2: 이거 아이고. 아. 결국에 정답은 맞췄죠.
0: 네.
2: 자, 맞췄으니까.
0: 네. 자, 여기까지 정서주 씨 퀴즈 풀어봤고요. 정서주 씨는 총 세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0: 네.
2: 우리 정서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꿈은 이루기 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요즘 서주 형이 갖고 계신 못 주무신다고요?
1: 진짜 이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0: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1: 그냥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천장을 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0: 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다?
1: 그냥 뭔가 19살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구다리가 붙으면서.
2: 아, 지금 2차 성장.
1: 네?
2: 2차 성장.
1: 2차 성장.
2: 이루어지는 그 시기.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게 서주 형 그 사춘기.
1: 아, 사춘기는 이미 지났어요. 19살.
2: 오춘기.
1: 오춘기는.
2: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입도 있고, 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0: 크,

0: 이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남궁진 씨, 길영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0: 아 맞죠 맞죠.
1: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1: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보고 얼마나 설레요. 오프닝 때.
0: 맞아요 맞아요.
1: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0: 절대 없죠 절대.
1: 감사하기도 하고
0: 정말 심장이 예. 벌떡벌떡 뜁니다.
1: 그렇죠.
0: 정말
1: 요즘 벌떡이지요.
0: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0: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여론과 동참 바랍니다.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0: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

0: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

0: 무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또액 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온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당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고사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문중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0: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청정과 지혜의 상징인 연꽃. 특히 올해는 연꽃 공양수조마다 상월결사 108월령문을 새겨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백송 앞마당에 장엄된 연꽃 2년 등 아래로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을 매달며 자비실천을 다짐합니다.
1: 연꽃 한 송이에 공양하는 마음마다 자신의 원력을 다시 세우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삭막한 빌딩 숲 속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 정원은 현대인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따뜻한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 기간, 불교계도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지금부터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 한편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전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대표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국의 맛, 사찰 음식입니다. 26일 사찰 음식 다과를 선보이는 K-디저트 데이에 이어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부산 범어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대표단을 초청한 사찰 음식 만찬이 열립니다. 종단은 이번 만찬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철학이 담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반도 마련한다.

0: 포교로 이어지진 않다,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온라인에서의 호기심을 오프라인의 수행의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사람 중심의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불규적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 지도법사와 심리적 공감대가 높은 명상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청년들이 언제든 문답할 수 있는 상시 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힙불교 이후의 핵심 과제는 외적인 유의를 깊이 있는 명상과 내면 성찰로 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흥행을 넘어 재미에서 의미로 문화적 호기심을 수행의 깊이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공공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세대별 맞춤형 교과서로 개발해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청년들이 일상 속 수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2: 이제 선명상과 관련된 것들을 교과서로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말 지금 젊은 세대는 특히나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으로 그것을 치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 더해 도심 사찰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뮤니티형 청년 수행 공간의 확충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사찰에서 함께 수행하고 소통하며 정신적 자립을 돕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단 역시 이러한 다각적인 사회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들이 사찰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웃과 소통하는 치유의 주체가 되달라고 당부합니다.
2: 종단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젊은 불교와의 특히나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힙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한 발짝만 더 들어오셔서 절도 방문하고 실제로 내 소원을 담아서 초도 켜보고 또 스님과 또 상담도 해본다면 한 걸음 더 불교에 다가올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1: 한국 불교가 마주한 과제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청년층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더불어 전문적인 지도법사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적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천년의 지혜를 젊은 언어로 번역해내며 문을 열어젖힌 한국 불교가 이제 지속가능한 K불교의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강화 전등사가 백중을 맞아 부모 은중경 사경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법석을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찰 승가대학의 교육 현장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개최한 상주교육 세미나에서 챗GPT를 기반으로 한 불교 교육령 맞춤형 GPT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흩어져 있는 불광사전의 방대한 자료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AI 도구는 스님들의 경전학습과 강의 교환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AI가 유용한 보조도구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며 올바른 활용을 당부했는데요. 전국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명사계의 핵심인 간화선을 실참하는 수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을 품은 디지털 승가 교육이 현대인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포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 이번 주말엔 늘 가까이 있어 잊고 지냈던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 이번 주말엔 늘 가까이 있어 잊고 지냈던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0: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0: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

순간 니르바나 참배 공연이 있겠습니다. 스님들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0: 석가열의 부처법 71조이신 법장당 화정조사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조사님을 모십니다.
1: 존경하는 이 대중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진정조사님의 이 나라 사랑에 그 대자비에 존경하옵고 유언 실현을 이 노구가 될 때까지 한평생을 해오신 우리 도자문자 육신 보살님께 감사 올립니다.

감사와 육신보살님이 이 땅에 애적애민한 사랑을 놓고 저희 기쁨과 하나가 되어서 저는 대원 성취 발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사무예를 완전히 중생들이 다 알아듣게끔 만든 김연웅 회장님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하는데, 네, 손을 오른쪽 손을 올리시고, 네, 올리시고. 더 크게, 더 신나게.

아임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33세 해능대감조사가 제33사세 남학회양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기입니다. 심지

오실계생 돈노 화영이 보리과 차성이로

임미타불 석가열의 부적법 제37세 황벽희운조사가 제38세 임재의현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석가열의 부척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척 계대법 제75세, 용성진종조사가 석가열의 부척법 제69세, 석가열의 계대법 제76세, 동원완규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산수여 주장.

은작 여역 무수수 이로다 원이 차공덕 보급일체아 등려중생 당생극락국

0: 제주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타벌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0: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또한 가지를 볼 때, 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움츠러들 때,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하는 모든 일체 그 이름에서 움츠러드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츠러들 때, 정맥이냐, 그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작용할 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어떠한 부분에서 움츠러들 때, 정맥이냐, 동맥이냐? 정맥이 움츠러들 때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츠러들 때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 많은 그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작용할 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 몸이 움츠러들 때, 육체 속에서 또 움츠러들 때, 정맥이 움츠러들 때, 동맥이 움츠러들 때, 눈이 움츠러들 때, 귀가 움츠러들 때, 이 이름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고 아버지의 뼈를 빌어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 가지고 합성 체제로서의 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그래서 합류화돼 가지고 합성 체제로서의 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의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의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모두가 끊을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한 찰나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의 아버지가 됐다, 찰나의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의 바로 칠성 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시음보살이 됐다가 온통 한 찰나에 그렇게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바뀌어서 화해서, 즉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해서 놔두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금 해보시니까 그걸 놔두고 아시죠? 지금 생활 속에서도 바로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그 자동적으로 이름이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은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생각지를 못하세요, 모두. 그냥 그래서 말입니다. 왜 자유인으로 부처다 이랬는데도 왜 한꺼번에 벗지 못하고 그렇게 극매는지, 마음대로, 마음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난 그거를 잘 다루어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쓸수 없는 것도 다 입력이 돼요. 그냥 허탕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내기 이전이 꼭지가 붙어가지고, 꼭지가 뭐냐? 그게 오신통이에요. 그 꼭지가요. 거기에는 숙명통도 들어있고, 타심통도 들어있고, 천안통도 들어있고, 또 신족통도 들어있고, 천이통도 들어있어요. 그게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는 동시에 이 마음에서, 마음의 꼭지가 붙어 있는 데서 거기서 없는 마음을 냈던 그 꼭지에서 신호가 두뇌로 갑니다. 그 두뇌에서, 두뇌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냥 평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뇌로 가서 모든 것을 4대로 통신을 하게 돼 있죠. 통신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마음을 다알수 있게끔요. 내 몸뚱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무엇을 하고 하는 거를 다 알게끔 신호를 다 주는 거죠. 아난팟이 다.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걸다 알고 있게 돼 있고, 또 내가 안에서 움직이는 걸다 알고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진의 즉 두뇌라고 하는 게 누진을 말하죠. 이게 누진의 통신이 되질 않고, 이 4대의 통신이 되지, 오장육부의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어디로 도로 댕기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가는지, 잘못하고 가는지, 잘하고 가는지, 이것도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의심각을랑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어디로 도로 댕기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지금 몸뚱이 속에 별성들이, 그 중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층 내다보면은 지구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구가 찰나찰나라는 언어도 붙지 않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댕기는지, 그건 도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두 너만, 너가 헐고 있는 거니까 너가 해결해라. 이렇게 돌려서 놓는 거죠. 놓는다는 것이 다 맡겨 놓는다는 거죠. 맡겨. 즉 말하자면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굴려서 놓는 거죠. 그냥 맡겨만 놓으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모를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가 알아서, 너만이 알아서 할수 있어.

보이지 않는 데서 먼저 해결이 나야 보이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자유스럽게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자유스럽게 우리는 이 생활을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생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지구 우주의 섬유를 우리는 파악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계획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러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는 자기가 내면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몸뚱이 이 집합소에 자기라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그 달리 이걸로도 모습이 돼 있고 저걸로도 모습이 돼 있는 자체가 한 바구니 지금 들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내가 작용하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요. 부처는 중생 속에 있고 중생은 부처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뭐가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겠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종교가 어떤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종교인 줄 알지 마시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종교며 불교입니다.

나무들도 이름은 각각이지만은 모두 자리는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어머니 속에서 다 자라고 있듯이 이 산하 대지에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니 소나무니 이름은 다 각각이지만 그렇게 다 각각 살고 있으면서도 한 자리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항상 화해서 돌아가서 또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오늘 바로 모습을 해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동시에 만

하고 뭐 그대로 그것이 법이 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은 지금 현재 아주 컴퓨터에 다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께서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욕심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그래서 또 삽니다, 지금. 그러는 습관이 잔뜩 된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난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거 압력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질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것을 두뇌 아닌 무진으로서의 모든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나는 뛰어봤자 한 걸음, 뛰려면 한 걸음 밖에

걸 거기다가 놓을 때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가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받아지면 그대로 바다가 바닷물이지. 그게 이물 저물 새겨서 딴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오면. 그러니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천차만별로 행동이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내 몸속에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 하고 놓고 이렇게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자꾸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주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모두 합장하세요. 제자 등이 종 전염 금염 그 부염으로 염염 불피 우미염하고 종전 소유

그러므로 선지시가 기참회의하니 이미 참회에 마쳤으니 여선지식으로 발사홍서원하리라. 이제 사홍서원을 발하리라.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서원을 발함으로써 불자가 되는 것이에요. 각수 용심정 청하라.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써서 바로 들으라. 자심중생 서원도 하며

위대한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달리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성 무상불도 무상서원성이야.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위없는 거룩한 부처님의 도를 서원코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라. 선지시가 대가가 기부도 중생무변서원도와 대가가 이미 중생무변서원도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인마도는 이 도리는 차불시 해능이더라. 또한 이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심중중생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중생인 소위 삿된 어리석은 마음과 광망심과 그릇된 망령된 마음과 불선심과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악하고 덕이 없는 그런 악덕심을 등 여시 등 심이 이와 같은 등 마음이 다 이 중생이니 각수 자성자도 하니 각각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제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진도라 참으로 제도하는 것이 된다. 사 반야지로 하여금 타파 우치 미망

나는 재산이 많은데 난 부당하게 벌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난 사표하겠소 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양심껏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법문 무량 서원학은 어떠하냐.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다 배우겠습니다. 수자성, 수자 견성하여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해서 상행 정법이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 이 이름이 진학이라 진실로 배우는 것이야. 무상불도 서원성은 위없는 불도를 서원코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기상능하심하야 이미 항상 능히 하심해서 진정한 법을 행하고 이미 이각하야 어리석음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여서 상생 반야하여 항상 반야의 지혜의 마음을 내며

대해서 즉견불성하면 바로 곧 불성을 보면 곧 언하에 그 말 한마디가 똑 떨어질 때 성불도니 불도를 이룰 수가 있으니 성불도 불도성이니 상념수행은 항상 염념이 수행하는 것은 시원력법이니라. 이것은 원력이 있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홍서원은 지극한 원력을 가져서 벌써 12시 한 35분이 지났어요. 더 하면 좀 지루할 것이고 오늘 끝으로 법문을 했습니다만 이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이 뒤에 이제 진짜 어떤 법문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책에 시간이 11시경에 법문을 시작했는데 벌써 12시 한 35분이 지났어요. 더 하면 좀 지루할 것이고 오늘 끝으로 법문을 했습니다만 이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이 뒤에 이제 진짜 어떤 법문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책이 이게 반쪽 아래만 지금 실렸기 때문에 반은 어떤 게 있느냐 역대 선지식들이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서 소위 그것을 선의 접화 방법이라 해요. 접할 접자죠. 될 화자. 선의 접화 방법이라는 스승과 제자가 이 법을 깨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그런 방법론이 되는데 그런 접화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기연품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 선지식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묻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인가를 받고 그러면서 참 장부의 기상이 있는데 그것은 요 다음에 제가 일요법회를 할 때 법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주일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법회를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여러분은 계엄을 물리치고 용맹정진해서 나고하는 분이 없이 반드시 한번 성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야, 튼실하네. 응?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1: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3: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1: BJ 정문 스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거점이 서울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을 청량한 수행의 정원으로 가꾸는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연꽃정원은 현대인들에게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힛불교 열풍은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성이란 숙제가 남았습니다. 기획보도 힛불교 넥스트 마지막 불교의 가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치유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생활 밀착형 거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첫 지점으로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도심 한복판이지만 남산의 푸른 자연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충정사.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선명상 보급의 생활 밀착형 거점이 될 선명상 치유센터가 서울 남산 충정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2: 시민과 직장인, 나아가 외국인까지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열린 치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1: 특히 명동과 인접해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충정사는 도심 속 열린 치유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국민의 삶 속에

0: 예사 연꽃축제. 경내에 마련된 400여 개의 연꽃 화분은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싱그러운 연꽃을 마주하는 특별한 수행 정원이 돼줍니다. 복잡한 세상을 한 걸음 비켜선 이곳에서 사부대중은 연꽃이 건네는 지혜를 마주합니다.
1: 세상이 많이 좀 복잡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꽃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는 그런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겁니다.
0: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청정과 지혜의 상징인 연꽃. 특히 올해는 연꽃 공양수조마다 상월결사 108월령 바비 실천을 다짐합니다.
2: 연꽃 한 송이에 공양하는 마음마다 자신의 원령을 다시 세우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삭막한 빌딩 숲 속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 정원은 현대인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따뜻한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 기간, 불교계도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지금부터
5: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 한편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전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대표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국의 맛, 사찰 음식입니다. 26일 사찰 음식 다과를 선보이는 K-디저트 데이에 이어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부산 범어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대표단을 초청한 사찰 음식 만찬이 열립니다. 종단은 이번 만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단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된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래야 불답하느니 오늘 진연대라 위인법문이 대답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문나대는 상위권이라, 누구든지 와서 뭐 묻는 사람이 있으면 상위권을 뺀다. 아무 나 묻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이 출입하거든. 주인 하나 쓱 나와서 절을 한다. 상위권 타요. 덕사님은 이래요. 게 신왕, 이 말 같냐면은, 모계를 하얀 민문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뭐 법문을 묻지도 않았는데, 위 신마야 다 먹었고, 어째서 많이 나를 떼내죠. 뭘 모르면 떼낸다 했는데. 게 덕산스님 말씀이, 이지 승천이고, 네가 그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 어디 가서 왔냐, 이랬죠. 게 신왕, 신라입니다. 저 신라산입니다. 그게 상황, 덕사의 말하게 한 얘기는, 미답 선생의 말. 니가 아직 저 배전을 받기 전에, 고여 30분이라, 벌써 30분을 갔다고 미리 말했다. 이것이 유명한 인자, 덕사님이 바빠. 대답을 하지 않은데, 누가 물으면, 누가 하는, 그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 자손님, 법안스님, 무슨,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대소덕사님 화장양골이라, 그 시원찮은 거, 덕사님은 그 사람, 내 자기 그 조상이야. 화장량은 말이 두둥거린다, 빠진 말이 그만 터집혔다, 이 말이야. 두둥거린다. 원명이 또, 원명이나 간 사람은 문신 제자요. 그 연미를 청산하고. 그러고 말하자면은, 대소덕사님 용두삼이로다. 대소덕사님 말이야. 그 덕사님은 무엇인 그 노장 용두삼이여. 대가리 눈뜨니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고 말이야. 틀린 뭐 있다, 이게야. 젊은 것 다 틀린다, 이게야. 여기에 집중 뜻이 있어. 말로만 따라가다니 상신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상수대야 한다. 서로 따라온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근선사 임재종 인영원을 국사가 송환이 있어. 대야 평금하고 큰 불묵, 큰 만화되면은 대장간에서 금을 갖다가 쌈다. 금을 녹화가지고, 뭐, 땅, 물개 만들어, 금을 쌈고. 홀리는 게 중요하다. 보안이 어떻게, 내생, 내생 뱅기, 무슨지, 하늘 어떤 내생 뱅기, 무슨, 내생 구멍, 환경이요. 오원 봄이 마하고 천지 놀란다. 그때 어쩌면 초목은 수발하고, 초목은, 산천 초목은 다 빼내서 만들면 다 피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제, 광신 자신으로다. 그 빛이 어떤 스로, 짓으로 어떤 자꾸 새로운데. 불위 선모력하고, 그 많은 어떤 힘도 띄우지 않고, 금맛 챙기느라, 하늘에서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 잡은 일 아쉽다, 이것이와. 덕산신 법문에 대한 것이라, 전이 살날 듣게 하자 하니, 어떤 전이를 어떤 말이야. 온 위험을 다 해가지고 살날 쉬고 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이 어떤 최무해하거든. 그러니까, 청고조요. 동빈유라 천고만이 빛난다 이것이 이 법문이 빛나가 있고 동빈유라 무슨지 어림 가끔 어림이 참말로 그 위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지 말이야.

다야 선조가 크게 말하자면 이 중주 첩첩으로 둔이 저기 싸가 있는 말이야. 이 청룡도를 갖다가 마귀하고만 갔던 누가 어찌 범할 수 있는 말이야. 범하다 안 마 죽는 판이야. 그런데 간성 신라 대납다는 말이야. 참으로 부럽다고 말이야. 자라 사회봐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 신라가 앞다 부른단 말이야. 누가 부르냐면은 어땠으냐 하면은 신라가 앞다 부른단 말이야. 누가 부르냐면은 어땠으냐 하면은 전이 파도 야왕신이라 온 밑을 저 위험을 다 해가 이 말이야. 그 저걸 갖다 무리치를 빚단 말이야. 저걸 갖다 부사 빚어. 덕산이 무엇이 많으면 다 부사도 많으면 다 찔빚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광명이 또 새롭게 살더라. 그러나 반대지. 아까 원호신 같은 그 유명한 신은 덕산에 없던지 그 배기 참으로 천고에만 뛰어났다. 그 중은 어떠냐면은 눈먼 봉사 중이더라. 또 꼬목 성수상은 또 이제 반대거든. 덕산이 그렇게 없던지 말하자면은 참 천하없이 기기도 도도하게 예? 자격없이 비록 썼지만은 결국 신라신한테서 많이 받아 죽고 말았다. 반대. 이것을 알게.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상수에 아니라 서로 따라온다고 말이야. 상수야라는 이걸 알면은 이 뜻을 알 수 있어. 설두중원성사, 설두중원성사도 덕산 아십니다. 문용원이 이제 살고 있는 설두신은 아니야. 설두헌이 염, 그, 이 배, 비교하고 있어. 비교하면은 설두헌이 그 차하고 이 법문을 들고 경거 법안 원명 염호되면 이제 법안스님하고 또 원명스님이 이제 법문한다. 하나는 화장장거리라고 하나는 용산 이렇게 했거든. 그 법문을 갖다가 다 지가 이 법문 다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헌인군도 중원신앙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노숙이 두 노숙 법안과 원명신 말이야. 두 노숙이

그 시민들 한 비만 서로서로 정상반이요 서로 반대한 게 있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지. 말로만 따라갔다가 오는 시민을 모두 말로 따라가든지 얘기 뭐 사람 흔들어가는 모르니까 이거 깨치 아니지. 그럼 이 뜻이 결국 어느 곳에 있냐. 상수레하고 서로 따로 서로 따로 일어나면 이제 이때 할 수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들으라고 말이야. 다자 탑전에 분반감 다자 탑전에 부처님이 반절 나눴거든 가슴 좀 있겠네. 상수레하다 서로 따라오는 거야. 영산회사에 그 연마한 영산회사도 꽃을 들었거든. 상수레하다 서로 따라온다. 사라소에 집상보하니 사라소에서 쌍구 두 번을 내놨단 말이야. 상수에 서로 따라온다. 정전 백수자 동산수생 조준욱이 동쪽에 조사설에 있는 문인적 정립해야 그렇게 하거든. 접을 수련전 문인적 운모는 동산수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뜻을 떠오는 것은 상수해라. 서천 사출과 서천에서 사칠 28, 28조 동토 이생 동토 이상 6조 상수해라. 그분들어 입다 기독 결국은 어느 곳에 있는 상수래 했단 말이에요. 상수래 알면은 위치 여점을 다 끝나는 지역.

사달라 마음대로 산채 그대로 주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위원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조주운이 고두걸매이라 조주어문이 만대면 머리를 갖다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빈다 이 말이야. 환내마 알겠냐 이거지. 상술이야 서로 따라하는 거야.

기당공하고 508이 말이요. 금강 공인이 당공하고 허구에 빚이 있단 말이요. 맹주가 재반하니 밝은 구슬이 서반의 용이 동시다. 때를 같이 한단 말이요. 조화용이. 빈주 여견이로다. 빈과 주가 여견하더라. 북풍은 늠름하고 겨울바람, 북쪽에서는 겨울바람은 늠름하고 백설이 분분하니 신무지 분분이 많네. 후에 쓰더린다. 귀호 신읍이요. 귀신이 만들면 부르짖고 말이요. 신이 운다 이 말이야. 귀신이 만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 그런 동시에 오미토조로다. 까마오는 나라에서 허공을 당이고 토끼는 땅 위에서 사람들 치더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지 신마 시절이고. 이 어떠한 시절이냐. 허중의 장리로다. 두림이 쏘게. 두림이 말이야. 물리는 두림이 쏘게. 1월이 찌르더라. 해와 달이 찌르더라 말이야. 흥화가 인심문 인지시무 적자의 흥화존장선사. 흥화존장선사한테 어떤 주인이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사방 팔면 내시에 야오. 사방 팔면에서 어떤 들을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랬어. 말하자면 천군만마다 사방팔면에서 막 어디 칼을 들고 쳐들어올 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었단 말이야. 그게 흥화심 대답이 다 중간년이라. 중간을 때려나니라. 신이 변 예배하도 그러니까 주인자 예배를 절을 뜨셨단 말이야. 그게 화운 흥화심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신이 자기래, 내가 어디 어제 말이야. 북의 천재라가, 저, 촌에 만드는 저, 재를 갔다가, 밥 얻음으로 갔더라고 말이야. 갔다가, 밤노에, 발노에 말이지. 우, 치, 졸풍폭우해야 아주 천, 그, 벼락 끝이 부는 만드는, 그, 막, 태풍을 만드는 말이야. 폭포수 친대는 비를 만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각행 고모리 타득관이나 도래 어디로 갔냐면은 길가 가다 보니까 선왕당 같은 그런 사당이 있단 말이요. 그 사당이 있어 그 사당 속에서 내가 피하느라. 이렇게 이제 흥화신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유명한 흥화신님의 고모리 이 사당 속에 피했다는 말, 비를 피했다는 법문인데. 보통 보면은 하찮은 뭐 별로 지부도 안 한 것지만은 아주 무서운 분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인제 중풍주락 하는 분이 오조법연사가 천문인도 공부하러 다닐 때 운문종에 정맥으로 내는 원조선사 밑에 있었단 말이야. 전등록에서 200명 사법제자 은친이 원조선 뿐이야. 그 유명한 큰 신이야, 운문종에. 그 심이 있으면서 고금 인연을 지내요. 고금 우천이 법문을 보면 다 알 것 같단 말이야. 다 알 것 같은데 흥하신만의 고모리 피두과랑 타두과랑은 말이야. 이 사랑 속에서 비를 피했다. 그건 도저히 알 수 없어. 물론 이건 모르면 땅 갈아타는 것도 잘 모르지만은 자기 습관은 이제 생겨 그렇단. 그래서 원조 시인한테 물었어. 이 법문이 어찌 되냐 이런 물인 견에 원조스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인지하사요. 문 밑에 문종일이 아니다 말이야. 인지하사니께네. 그러니까 인지자와 물으라 이것이라. 인지자와 물으라. 그 당시에 인지 유미하냐 부산 원선사거든. 그 부산 원선사한테 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녀는 무집에 나고 도를 가입고 만들어 놓은 웃긴 여자는 말이요. 그 시내가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요. 돌로 가입 만들어 놓은 여자가 어떻게 춤을 어떻게 출기요. 그런 동시에 목마른 시궁간이라 나무로 가입 만들어 놓은 말은 말이요. 그 웃든지 구름에 웃든지 소리치 운다. 이게 이제 성녀는 무집에 나고 돌로 가입 만들어 놓은 어떤 여자는 시냇가에 와서 춤을 추고 나무로 가입 어떤 만든 말은 그 구름에 와서 소리치우는 그 소식을 알면은 흥화전장선사 법문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인 내가 송도하고 염도하고 많이 한데 그 안에 몇 가지 내가 소개를 하겠는데 진정 문선사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은 일불시 이불생이라. 하나는 틀렸고 둘도 아니더라.

내가 사람들 대칭이요. 큰 호래 이런 거 집을 막 챙기더라, 이거지. 그 조그만 벌레가 어떻게 호래 집을 챙기겠어? 이거 진짜, 진정 문승사 법문에 대한 법문이야. 그러고 고봉 원묘선상. 인지증례가 원묘선에 송한 게 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화염념소단장 한 말이야. 법문이라. 그러고 고봉 원묘선상 인지증례가 원묘선에 송한 게 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화염념소단장 한 말이야. 기화 배가 고파서 안 되면 막 속에 불이 나다가 말이야. 어디 배가 고프든지 배가 고픈 기화염념소단장이야.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그 불이 말이야. 불이 속에 불이 나 있고 소단장이야. 온 창자 말인지를 끊어진 단.

큰 바다가 막 수정이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만 아주 흔들더라 이것이라. 그 흥화 전장 선사 법문하고 유혹한 게 없는 것지만은 흥화 전장 선사 법문을 갖다가 새로 표현한 소리요. 앞에 고송하고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또 한마디 하겠어. 처병이 무당서로다. 비단으로 가면 만들어 놓은 말이여. 비단으로 만든 것이 많으면 오색이 찰나.

되면은 자기는 가냐면은 견계불계의 지대자격이다. 괴양을 맞는디 말이야. 괴양을 맞는데 암만 괴양을 맞는데도 막 괴양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님이 괴양이 지지율로만 문제필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야. 이것이 이제 불타 천성사 그에 대한 자기 대립이야.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은 경념진언을 다시 진언을 뜨고 한마디 하던 온 한분 한분 서로 사바 온 한분 한분 서로 사바 그 내 진언을 그런 진언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이 법문도 사실에 있어 흠하신 법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문이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것에 있냐 이것이요.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1인 2전 내 만인 2전 시리라 한 사람이 말이면 거짓말을 하거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했는데 천인이고 만인. 그러니까 이 법문도 사실에 있어 흠하신 법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문이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것에 있냐 이것이요.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1인 2전 내 만인 2전 시리라 한 사람이 말이면 거짓말을 하거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했는데 천인이고 만인이고 온갖 사람들이 그 참말로 그대로 전한다고 말이오. 아, 그 비유를 말하자면 왼손이 많은 산에 가서 큰 호래를 한 마리 봤다 이랬거든. 거짓말을 했던 거. 그런데 듣는 사람 말 듣고 참말로 듣고 전부 다 천인 만인 전부 다한 사람 말 따라서만 전부 거짓말을 듣고 전부 참말로 전해준다고 말이오. 예를 들면 말이 그런 식이야. 1인 2전에 만인 2전시라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입장하는데 천인 만인 대중한테 흥화 오다가 흥화 늙으니까 멸가 임제 정법 안녕하니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 손안에 있네. 오늘은 깨달음의 길인데, 특히 오대산에서 오랫동안 정법을 펴셨고 또 하나님 스님을 이어서 타너 스님 두 분의 깨달음의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대산에서 하남스님, 타너스님이 살았던 방산굴에서 86년도 살았고, 그리고 98년도에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을에 살았고, 북대, 서대에도 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남 스님의 삶과 생애 깨달음, 그리고 타너 스님의 삶과 깨달음

금강산의 장안사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금강산의 4대 사찰은 장안사, 신계사, 표은사, 유점사가 있죠. 그런데 이 장안사에는 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사에서 신계사로 가서 신계사 강원에 입학하는데 하루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보는 거야. 보조국사 수심결을. 근데 수심결에 이런 말이 있어.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밖에 법이 없다. 마음밖에 수심결에 부처가 없고 성품밖에 법이 없다. 여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깨치 않겠다 하면서 강원을 중단하고 경어스님이 계시는 김천 수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과 같이 수도암에 가서 당대 최고의 도인인 금강경 사구계를 설명하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이 탁 내려앉으면서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개호를 합니다. 그 하남 스님이 3차 개호를 하는데 여기서 1차 개호를 하고 청암사에 있다가 경어 스님을 모시고 회인사를 이렇게 가는데 경어 스님께서 그때 무자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 스님과 함께 회인사 태설당에서 개호를 낳고 어디로 가냐면 마남 스님께서 통도사 제루에 배구남이 있어. 배구남. 배구남에 있는데 배구남에서 정지를 하는데

1996년에 한반도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봉은사 주변으로 서울 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을충년 홍수라고 홍수라는. 그때 방아남 스님께서 주지 나청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하면은 10원을 주겠다. 지금 같으면 10원이 쌀한가면. 그래서 708명을 청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하면은 10원을 주겠다. 지금 같으면 10원이 쌀한가면. 그래서 708명을 을충년 홍수에 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을 숙식을 봉은사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그 수행력도 대단하지만은 그 자비심과 보살심이 서울 전 장안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떨친 거예요. 그때 오대산에서는 이종옥 스님, 지암 이종옥 스님이 재헌국회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분이 국회를 했는데 그때 월정사 주지 겸 조실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월정사는 아주 가난하고 특히

공부를 마스터라는 거야. 마스터. 그러는데 마스터를 하고 학문을 마스터했는데 늘 글자박 소식에 대해서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루는 책상을 탁 두드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글자밖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텐데 하니까 그때 함께 공부

군인들이 양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전을 태우지 않고 문짝을 몇개 태우는 척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해 1951년 2월, 음력으로 2월 15일, 음력으로 2월 15일 미질, 그러니까 스님들 늙어서 아프는 것을 미질이라고 하는데 미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난 날 손을 딱 아침을 간단히 먹고 미음을 드시고 오늘이 열난 날 가겠다 하면서 딱 앉아서 딱 가는데 그때 거기에 시자가 누구냐면 봉암사 조실을 했던 법룡 스님이고 무여 스님의 은사인 희섭 스님이 시자를 했어. 그리고 그때 마침 육군 정운부장 김현기에서 그 사진이 찍혔는데 이것을 당시 조선일보 기자인 선우이가 조선일보에 특필을 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죠. 근데 탄어 스님은 그때 피란을 영덕으로 갔던 영덕으로 갔건데 그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남 스님은 부산 토성동에서 모철에서 49제를 지내. 그리고 1959년도에 상원사 입구에 하남 스님 비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남 스님은 비문에 이런 얘기를 해. 대단한데, 그 비문에서. 스님의 제자는 법을 받은 사람은 보문 스님하고 나람 스님이 있는데, 보문 스님은 명이 좁아서 일찍 죽고, 나람 스님은 일본 가서 소식이 없다. 나타노는 하남의 문을 넘지도 못했다 하면서 겸양을 하는 거예요. 타노쌤이 누굽니까? 대선사요, 대강사.

총감이 오대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법담을 한 거예요. 바야흐로 1942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하니까 덕자승, 덕이 있는 나라가 많은 말씀을 하나 적어주십시오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붓을 가져라 하니까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라 마음을 바르게 써라. 그러면서 일본의 식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남스님을 무조건 좋아했다고 그래. 한국에는 하남스님 같은 대선사가 없다. 그리고 타너스님 얘기로 이제 갑니다. 타너스님은 타너의 상견은 누구누구냐면 무비

뛰어나서 언젠가 타너의 이름이 더 날릴 것이다. 타너 스님을 통해서 오대산 월정사 청렴 스님이 나왔고, 문광 스님이 나왔고, 이 시대에 자연 스님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타너 스님 시대보다는 오대산 월정사가 타너, 하남을 뛰어넘는 수행 도량이고, 그 다음에 포교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너 스님이 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이 됐어.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는 법당 100개 짓는 것보다는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교와 우리나라에 앞날이 없다. 그러면서 신하암경론을 270권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타너 스님은 훗날에 한진그룹에서 조중원이가 젊은 날 6.25로 타버린 적강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진그룹이 비약하고 성공하면 내가 적광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한진그룹이 비약조로 발전해서 적광전을 지었죠. 그때 당시 주지가 만화스님이었다. 만화스님. 지금 월정사 주지면. 그래서 타너 스님은 내가 봤을 때 하암경으로 국민들에게 지혜와 선지를 가르쳤고, 창자로서 두 날개인데, 창자로서 자유와 무예를 들추신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 하남 스님과 타너 스님은 안 계시지만, 그 후학들이 타너 스님 시대, 하남 시대에 못지않게 포교와 수행을 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

0: 합니다.
1: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2: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3: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1000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0: 소중한 나
1: 와이프.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얻은 신비한 가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짧아요. 저 보고 뭐 더 없나? 내용이 엄청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보내오신 편지 읽어드릴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0: 존경하는 스님, 저는 분당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광우 스님 소나무를 적어놓고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3년 전에 개가 덤벼들어서 허리가 다쳐 119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 두 명이 와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끝입니다. 예. 예,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2: 예.
0: 예,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연세가 드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예, 놀래서 골절이 됐대잖아요. 응급실, 119 응급실에, 119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 됐는데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두 명이 와서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데 정말 정밀검사에서 골절 그걸 잘못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느낌이 아마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봤더니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지금까지 안 아프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소나무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자주 나타나요. 예, 벌써 소나무에서도 한 몇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유니폼인가? 예? 예, 혹은 뭐. 그런데 이 하얀색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없다.
2: 없다.
0: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마다 염불을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저 자신이 막 가슴이 떨려오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화계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거사님이셔요.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이제 최암흑의 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사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씨 성을 가지신 최거사님이셨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82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82살이신데 요 최거사님께서 소나무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예, 소나무 몇 번씩 재방송도 몇 번씩 보실 정도로 소나무의 애청자신데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결심하던 게 있으셨대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불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당신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은 불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소나무 진행자인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요 부모님께서, 요 거사님의 부모님께서 저 지금 나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대요. 나주 아시죠? 나주.
2: 네.
0: 나주 하면 뭘로 유명하죠?
2: 배.
0: 배. 나주 배. 그렇군요. 나주가 배로 유명하구나. 그래서 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나줘, 나줘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나줘가 됐다. 뭐 아님 말고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주에 살고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으셨대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 아들 넷이 5살, 6살을 못 넘기고 아들을 다 잃었었대요. 꼭 5살, 6살만 되면 아프다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 며칠 잃었다?
2: 네.
0: 넷을 차례차례 아들 넷을 잃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2: 네.
0: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인가?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 넷을 잃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이 남편 되시는 이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다가 폐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을 다 놓아버리고 막 술 드시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을 했답니다. 아. 네, 어머니를 막 재수 없는 여자라고 팔자 드센 여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구박을 했대요.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안고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심은 깊으셨답니다. 아. 그리고 틈만 나면 절에 가셨대요. 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틈틈이 품팔이를 하셨답니다. 품팔이를 하시면서

1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 올려놓고 불공 올리고 틈만 나면 항상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인 제가 전생에 참 업보가 두꺼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팔자가 셉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니겠어요? 네, 못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 없다. 내가 그 쌀로 내가 밥을 한 번 더 끓여 먹지. 아이고 내 절에다 쌀 뭐 이제 못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퍽퍽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해 첫날부터 펑펑 우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가. 울고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날 또 절에 가세요. 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의 이 신심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날 때부터 남편의 집안살림 다 때려부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그 또 10km를 걸어서 보감사 그 대웅장에

되게 온화하셨나 봐요. 우리 같으면 내 건데 왜? 막 이러고. 어? 아, 형님도 절에 가서 받아오든가. 어, 왜 내 거 갖고 달래? 뭐? 내가 호구야? 막 이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성품이 온화했나 봐요. 에휴, 나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줬대요. 잉어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그 큰지 형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집 잉어 죽었어,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잉어 한 마리를 딱 보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막 팔팔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어, 여긴 어디지? 어, 뭐였지?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법당 아니었던 거예요. 그 법당 안에 잉어 두 마리를 왕관을 쓴 보살님이 잉어 두 마리를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형님한테 잉어 한 마리 주고 했던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별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을 꿨다. 그 딱 집으로 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딱 임신을 했는데

나한테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여름에도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낳은 아들이 5살, 6살 넘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어? 앞에 4명을 잃고. 그 어머니가 약 40대였대요. 40대였고 자기가 그때 기억에 7, 8살 때였대요. 7, 8살 때였을 때 어머니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쪽 가슴에 혹이 자랐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슴에서 막 자꾸 혹이 자랐는데 그 시골에 또 가난한 집 여자니까 어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그게 그 혹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 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 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긴 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에서 이렇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막 그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잉어 두 마리를 주셨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어디 가느냐. 야, 딱 어디 가느냐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얀 닭을 안고 있더래요. 닭. 닭을. 치킨? 닭을 안고 있었대요. 닭을. 그러더니 이거 받아라. 이 닭을 받고 무슨 일 있어도 이 닭을 놓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딱 받았대요. 얼떨결에 그 닭을 받고 그거 뭐 몇 년 전에 잉어 받고 이번에는 닭 받고 예. 그 닭을 이렇게 받고 그 왕관을 쓴 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닭이 가슴을 부리러 따따따따 하고 쪼더래요. 와, 가슴을 막 쪼더래요. 젖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얘 왜 이러냐. 아,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닭을 받고 놓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어떤 있어도 놓지 말아라. 안고 닭이 막 가슴을 쪼는데 너무 아픈데도 꾹 안고 있었대요. 그러다 닭이 갑자기 자기 목에다 대고 꼬끼오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 꼬끼오 하는 순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이제 상황이 판단되면서 내가 내 아들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요 놈 두고 내 아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겨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대요.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마을에선 난리가 났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죽은 사람 돌아왔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민간 그 민소 그 대체 요법 있잖아요. 민간 요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그냥 약초 있잖아요. 좋다는 약초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바르고 했대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에 그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고 며칠 후에 저절로 젖가슴이 터져버렸대요. 젖가슴이 쫙 하고 터져버렸는데 왜? 아니 가슴이 터졌는데 웃겨요? 왜? 젖가슴이 퍽 하고 터졌는데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더래요.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는데 피고름이 새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 새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젖을 정도로 줄줄 새더니
그렇죠.

그대 자연 치유가 되셨답니다. 예. 아, 민간요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서 민간요법이 왜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껏해야 가슴에다 약초 발랐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닭하고 연관해졌어야지. 예, 그렇죠. 예. 예, 아 순간 웃겠어. 예. 하여튼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03

얘기하다가 막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내가 성공 못한 게 집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부모 잘못만 해서 성공 못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성공 못했다. 네? 근데 그 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뭐라고 했냐.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대.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평생 기도해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막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회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냥 성실 그 자체셨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한 치의 틈도 없이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술이라면 그냥 덜덜 떠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항상 간곡한 부탁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평소

고 이 이야기를 내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어머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목포에 계시는 최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이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예. 그 우리 목포의 그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

0: 교학이 깊은 학문이 깊으신 비구니 어른 스님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묘엄 스님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마 불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삼각산 도선사 아시죠?
1: 예.
0: 그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큰 스님 딸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기 직전에 낳으신 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낳고 이제 출가를 한 이제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불렀을까요? 그렇죠. 스님이라고 불렀죠. 예, 스님, 예, 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청담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그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죽마고우처럼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그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죽마고우처럼 지내셨는데, 오히려 그 묘엄 스님이 어렸을 때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왔냐 왔냐, 어? 청담 스님 딸 아이가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상하게 해주셨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워낙 머리가 천재시라서 막 우리나라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아, 나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전생에 불현이 깊은 거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안 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15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워라 라고 하셨대요. 그 우리 불교에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어요.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부처님의 가피력이 강력하다는 주문 중에 하나가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평생에 능엄주를 많이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능엄주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이 어린 묘엄 스님한테 능엄주를 다 외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능엄주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혀가 좀 굳은 사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엄청나게 긴 능엄주인데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묘엄 스님이. 나이 어릴 때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묘엄 스님이 또 타고나기를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묘엄 스님이 이제 그 능엄주를 다 외웠는데,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그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으니까 업장 소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1: 업장 소멸.
0: 불법

하고 집에 가다 몇 번 하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에휴 마음이 중요하죠 뭐 이러면서 에? 눈에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나무 듣고 해야지 3일 하다가 에? 또 놀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소나무 들으면 아이고 봐 다시 시작해야지. 그 계속 밀고 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입에 딱 붙으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20분으로 줄더래요. 2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안 해도 저절로 능엄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유행가 계속 듣다 보면 유행가가 귀에서 저절로 돌 때 있잖아요. 능엄주가 귀에서 막 저절로 돌더래요. 그러더니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인자 됐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이게 바로 기도의 값입니다. 예, 아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일념이 되면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일으킵니다. 단, 너무 그 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뭐 내 힘을 받아야지, 나도 뭐 기적을 얻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이 바로 기도를 이루는 힘인데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놓아버리고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묘엄스님께서 그렇게 전생에 불현이 깊고 스승복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 가시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 뭐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 교류 재개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합에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이신 성행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네. 이렇게 바쁘신

0: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위해서 좀 중장기 전략과 또 신뢰 구축에 대한 집중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셨어요. 우리
1: 맞습니다.
0: 스님께서. 그래서 2026년 민초본 사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되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남북 교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건강상 관광 재개를 위한 모습이고,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그 건강상 순례 도보길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부터 단절됐던 신계사 복원을 한 뒤에 이루어졌던 템플스테이가 간을 다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이룩하는 게 이제 목적에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금번 이제 대통령께서 밝혔던 남북한의 어떤 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해줬던 말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스님 말씀 중에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합 공간 건립, 이 부분과 또 금강산 평화 순례길 조성. 그 예전에는 우리가 신계사 쪽으로 순례를 다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이 아주 큰 계획들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1: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남북 그 간의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0년 전에 신계사 보고 추진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관광을 많이 또 가게 되었고,
0: 그랬었죠.
1: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이 이제 그때 그 북한의 불교 인권 불교 위원장하고 그 템플스테이를 그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금강산 그 관광을 재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0: 둘레길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그 노력과 힘도 필요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저 노력과 또 담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3.1체가 된다 하면은 충분히 그 전에 저희들이 소 끌고 들어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1: 진짜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소 끌고 들어가시고 우리는 신계사 들어갈 때 버스 타고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우리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그죠? 아,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 민추본의 내부의 역량 강화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에 진행되어 온 어떤 다양한 사업들 올해 내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0: 저희들이 이제 뭐 4월 달에도 행사를 했고 다행히 마침 얼마 전에 그 북한의 평양 여자 축구단이 들어왔습니다. 내고양 축구단이. 그래서 수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저희 민추본도 한 100명을 응원단을 만들어서
1: 같이
0: 함께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예,
0: 그래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뭐 저희 그 수원 FC 위민서 축구단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내려와서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을 격파하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0: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강원도 끝에서
0: 그렇죠.
1: 저 남쪽 끝 제주도까지 예, 예. 108개 사찰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1: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0: 아, 예, 예. 네.
1: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 본부장이신 성행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 또 의미

0: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1: 예.
0: 네, 골자로 해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었어요. 그게 벌써 어느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년 동안 네, 궁금해지네요.
1: 아, 그러시군요. 저희 스카우터가 이제 태동이 되고,
0: 예.
1: 많은 회원과 스카우터 연맹의 역할, 그리고 중앙이사회의 불교 스카우터 연맹의
0: 네.
1: 위상 제고, 그리고 그 불교 스카우터 연맹에서 움직여지는 간부
0: 네.
1: 만들어내는, 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쭉 꾸준히 10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0: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중앙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권도 이제 제법 높아졌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스카우트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잘 아다시피 저 새만금에서 그 네. 잼버리 대회도 네. 잘 치르면서 네. 저희들은 또 좋은 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템플스테이라는 네. 네. 좋은 차원이 있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1: 오히려 그때는
0: 네, 오히려 네. 저희들은 이 스카우트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잼버리 대회가
1: 네.
0: 그래서 그 파행적인 그 잼버리 대회가
1: 네.
0: 저희 조계종 템플스테이가 결합이 되면서
1: 네.
0: 굉장히 그 세계인들로 인해서 호응이 좋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할 때 네, 저희들이 불교 의식을
1: 네.
0: 하게 되었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보고
1: 네.
0: 굉장히 좀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1: 네.
0: 그러듯이 이제 불교 스카우트는 13년째인데 상당히 이제 위치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1: 네.
0: 저희 연등회 때 또 스카우트 단이 네. 나가서 프레이드를 같이 함께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은 통일시를 이룬 그 하랑
1: 네.
0: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도 이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잘
1: 네.
0: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그리고 스님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유산청 또 의왕시 문화재 활용연구소가 협업해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0: 예, 예,
1: 들었거든요.
0: 예, 예.
1: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그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0: 예, 예, 맞습니다.
1: 이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어떤
0: 예, 예.
1: 네.
0: 저희 청계사에서 그 문화유산청하고
1: 네.
0: 그리고 그 컬처 로드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하고 의왕시하고 청계사
1: 네. 네.
0: 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1: 네.
0: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습니다.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청계사

0: 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경전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를 인쇄를 하는 네.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인쇄소 됐죠. 이야기.
0: 예, 예, 예.
1: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274호인 이 청계사 신중도 유명하잖아요.
0: 예, 예, 예.
1: 이 신중도에 표현된 전통 악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파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의 인기도 예, 예.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네, 어느새 4기까지 수료를 했다고
0: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사찰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중에 이제 청계사 신중도에 있는 비파가 있습니다.
1: 네.
0: 하음 신중 중에.
1: 네, 네.
0: 그래서 그 비파를 가지고 현대에 악기를 만들어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요즘 그 비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마롱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1: 네.
0: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롱 선생을 위시해서
1: 네.
0: 그 매기마다 그 비파 연주자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파를 그 배우고 익혀서
1: 네.
0: 이제 다양한 그 곳에 이제 봉사도 나가거든요.
1: 네.
0: 그 연주회도 하고
1: 네, 네.
0: 그러듯이 이 비파는 사실 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 비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네. 마음이 녹아들어서 선인으로 변하는
1: 네.
0: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파가 이제 저희 문화재 활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면 바로 그냥 솔드아웃 될 정도로
1: 네.
0: 예, 끝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회원들이.
1: 아니 우리나라에 63% 이상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0: 네, 그렇죠.
1: 국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걸 활용해서 어떻게

0: 하나씩 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교육지원청까지 늘어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올해도 모든 게 다 끝났고요.
1: 네.
0: 예. 그러듯이 이 3년 동안의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고
1: 네.
0: 공도도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서 명상까지
1: 네.
0: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산
1: 네.
0: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1: 네.
0: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 학부
1: 이제 스님 말씀 중에 참 우리는 마당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절대 우리는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수쿨이다 무슨 수쿨이다 하는데 예산 주느니
0: 예.
1: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장소 제공하겠다.
0: 그렇죠.
1: 이런데 예산을 주고 이런 공유학교 같은 걸 운영하게 하고 아이들 인성을 키워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공유학교를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0: 예.
1: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사찰들이 좀 스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저는 네. 언제든지 그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프로그램을
1: 네.
0: 공유할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1: 그렇지요.
0: 저희들이 처음 네. 시작했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1: 네.

0: 과 함께하는
1: 네.
0: 제대로 된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원력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 뭐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1: 네.
0: 잘 되는 시설로 있죠. 이제 평가가
1: 네.
0: 되었고요.
1: 네.
0: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위탁

0: 이거든요. 원력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내 업보가 닿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의 바램,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임자로서의 어떤 소원도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소원도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1: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행과 포교,
0: 네.
1: 정법 활동을 하고 왔지만, 조금 더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0: 네.
1: 한 번쯤, 마음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본분사를
0: 네.
1: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0: 네.
1: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0: 네. 아마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게 되면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란화 불자님, 노재인 불자님, 이명헌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늘어나도 언제나 청춘처럼 멋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바로 지혜의 다락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매주 저희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의 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전 3주에 대한 운동 조금씩 해보셨나요? 운동은 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그리고 또 운동. 이겠죠? 이 저속노화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 안팎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천천히 늙기를 원하지만 이 관리하는 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막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령대가 분명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공통되고요. 대신에 운동하고 영양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0: 네.
1: 네, 예를 들면

0: 를 실천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자꾸 쉬운 길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실 텐데 있나요?
1: 아마 이 저희 4강을 듣고 나면 그거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저속노화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데 또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체 없이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가 숨이 조금 찬 상태를 말하고요.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숨이 차야 합니다. 그래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아주 미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 근력 운동하면 팔, 허벅지, 몸통 이런 곳에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력 운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에 관련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류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으로 바뀌는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은 두세 시간에서 여섯, 일곱 시간까지 걸리게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거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야채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요. 그리고 혈당에 자극을 주지 않는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질환을 예방하고 지구력을 향상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아마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성을 잃게 됩니다. 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져도 평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체의 기능 저하는요, 내가 섰을 때 균형이 왼발에 있는지 오른발에 있는지에 인지가 잘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상체 힘 주시고 엉덩이 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살짝 닫고 10초만. 10, 9, 견디세요. 8, 7, 6, 5, 4, 3, 2, 허벅지 엉덩이 1, 그대로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스쿼트 운동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쉽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운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 강화는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핵심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평형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또는 한 발에 30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뭐 태극권 같은 기공 이런 동작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느린 동작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 만약에 보드가 없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어도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면 발가락 10개로 균형을 잡아서 계속 내 몸을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균형 잡는 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엔 일자 보행 훈련이라고 해서요. 보도블록 같은 데 있으면 양발을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40세 분이 60대가 됐다. 그러면 근육량이 20%가 감소한 거니까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계단이 불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의 크기가 뇌의 용적과 동일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없는 분들은 골밀도가 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서가 발끝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오른발은 딛고 왼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디뎌질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이 움직이고 골반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자, 자 그대로 네 10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더 팔꿈치는 앞이 아니고 뒤로 뒤로 제 몸 쭉 일자로 서 있죠. 팔꿈치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숨이 찹니다. 시간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분, 2분, 3분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면서 종아리와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집이 좁다 생각이 드시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뛰어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우 조깅을 몇 달 해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때는 러닝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걷기,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은 좋으신가요? 이 심폐지구력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라톤을 5km, 10km 하는 분은

피부암, 대장암이나 유방암들이 지구력과 심폐지구력과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75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은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댄스도 포함됩니다. 나는 운동보다는 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댄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빠른 반응, 민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돼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경근의 연결을 강화하게 되고요. 자극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바닥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요소의 시너지를 살펴보면 맞춤형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대 운동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통합 실천 시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과

들어주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발을 살짝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발.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넷,

있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3시간 운동을 할 거고 한 달에 10kg를 감량할 거고 너무 버겁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지나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운동, 스트레칭 한 가지, 근력 운동 한 가지.

운동 하나를 매일매일 반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반대로 운동은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저속노화를 이루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데 있을 텐데요. 4주간 김병곤 박사님과 나눈 내용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습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지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

숨을 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면 알아차려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두 손은 아랫배 혹은 허벅지 위에, 손바닥이 하늘을 두게 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놓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이 몸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곳이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엉덩이와 우리의 다리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의 느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잘 도착하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부잉 모드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뭘 해야 돼, 해야만 해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 모습들 보면은 뭘안 하고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걸 경험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그 과정을 하면서 유학생들이 갖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때 느낀 건데, 유학생들은 이제 논문 쓰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정말 엄청난 크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경험했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안 그러냐? 아니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 만나고 있는데요. 취업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죄책감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죄책감 느끼고 있고요. 취업을 하면 또 취업해서도 내가 이것만, 이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이거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말엔 좀 쉬면서도 내가 이거 쉬는 거 괜찮은 건가? 라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투잡, 쓰리잡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하시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이 현대 사람들은 자꾸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이러면서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두잉 모드로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쳇바퀴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타버렸다, 소진됐다. 이렇게 소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존재 모드로 오자. 행위 모드, 두잉 모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비잉 모드로 돌아오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 MBSR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상은 사실 존재 모드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의 느낌, 마음에서의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이곳에서 존재로서 온전하게 있는 이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높이는 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려드린 게 이 몸의 안정감 찾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해도 괜찮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 감정, 느낌들이 계속 올라왔다 사라질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날 거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날 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상상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네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얘만 봐서도 안 되고 몸만 봐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몸도 보살피고 마음도 보살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균형을 잘 잡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잉 모드, 두잉 모드에서의 균형 잡기,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의 균형 잡기,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명상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해야 될 게요, 흘려보내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려고 바라볼,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해야 될 게요, 흘려보내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려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주의를 하나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서 뭐 이 대상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느낌, 감각 이런 것들 살펴보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두잉 모드로도 설명될 수 있죠. 근데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멍때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때리기를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명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명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멍때리기가 그래서 나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전 멍때리기가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멍때리기만 하면 나빠요. 저는 멍때리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를 사실 불의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잡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잘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를 사실 불의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다 어우르면서 갈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어떤 하나도 이게 맞아, 이건 틀려라고 생각합니다.

두 다리는 편안하게 놓아두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온전하게,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소리에 집중해보고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몸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평화와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평화와 안전은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몸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감각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혹시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부드럽게 지금 이곳으로 몸의 감각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한번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손도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세요. 명상하고 나서 이게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굳어진 느낌이 났을 때잘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털어내는 거는 정말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수만 년 세월 같은 자리에 머문 산과 기암 괴석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한 적이 없다. 햇살이 들이우면 들이우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자연은 시시각각 변해왔다. 인간이 담은 불심은 자연에 동화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낸다. 주황암에 오르는 길은 참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산내음 풀내음 사방 가득한 자연 법향을 도반삼아 암자에 오르는 수행자의 발걸음은 오늘도 초발심을 놓지 않는다.

0: 연불사?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 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

0: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1: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2: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0: 진상을 했다 이거지?
1: 오해십니다.
0: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2: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1: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2: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1: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3: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2: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시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모덕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꾀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 아랑하시나이까 안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티끌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 서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호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지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재

0: 마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0: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1: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0: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0: 허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산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

예,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탁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 만연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

0: 앞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0: 보고감이 없는 발걸음, 머무름 없는 마음, 무용수. 그림자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영원을 춤추네. 생사의 파도는 내 마음의 물결일 뿐, 바다를 본 자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 않네. 선사의 노래가 흐르는 강물 위에 적히니 글자마다 빛이 되어 중생의 눈을 밝히네. 행복하시지요?
1: 네.
0: 네. 저는 이제

찾으려 눈을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모르는 채눈 감으면 또렷이 살아있네. 이먹고, 이먹고, 이것은 무엇인고? 답을 찾지 말고 물음표에 머물러 봐. 간절한 의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고요한 빛으로 차오르네. 이 시를 다음날 들려줬더니 다 이제 알겠대요. 아, 이제 알겠어요. 관대 없고 이 짧은 시한 편에 다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시를 시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애 선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오로지 이 마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고, 이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열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조사 스님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다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글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남겨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에 좀 살려가지고, 현대에 살려서 현대 지금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되게,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게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래서 선명세요. 선명상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이 지금 21세기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또 이제 장마철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문 열자마자, 덥다. 덥다는 뭐예요? 느낌이죠. 덥다. 덥다 하는 말 하는 순간, 바로 싫다.

중학생들이 한 7명이 저희 참선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깨끗함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하면 0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좋아해? 물었더니요. 남학생들은 7 정도 돼요. 여학생은 8 정도 좋아해요. 깨끗함을. 그러면 동시에 깨끗함을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마이너스 7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마이너스 7만큼 싫어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학생들은 마이너스 8만큼, 그럼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못 견뎌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까지 해요.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그냥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폭이 심할수록 힘들죠. 바로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심은 좋다, 안 좋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의 마음을 그 지점의 마음이 아주 밝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더 어렵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빨리 분별하고 그중에서 지금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것을 챙기고 그래서 이 분별심이 극에 달아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제로인 지점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감정으로 끌려가서 계속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발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선명상의 이제 최고의 목적은 사실은 깨달음에 있어요. 바로 이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 마음을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무명은 번뇌는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이

이게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는 0.2초. 감정이 이미 일어났다 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말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더라도 잠시 멈춰야 돼요. 3초, 아니면 5초. 3초 멈춤, 5초 멈춤이 있어요. 그래야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3초 멈출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숨 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숨을 오늘 미리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숨 쉬는 건 지금 숨 쉬거든요. 그래서 이숨 쉬는 지금의 내 의식을 여기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숨 쉬는 데에다가, 그래서 심호흡 하잖아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의식을 이 현재의 호흡에다 두면 어떤 감정에서든 빠져나와. 어떤 말을 들어서도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감정 속에서 감정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생각계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져나와서 3초 멈춤, 5초 멈춤, 요게 제일 유행하는 명상이에요. 제가 3초 멈춤 시를 지었는데, 3초의 공간.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찔러올 때,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딸싹일 때, 그 짧은 순간에 호흡 하나 던져요. 나와 세상 사이에 작은 방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3초의 기적 같은 공간.

어떠느냐?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쉴 때 호흡 따라서 의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5분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현재로 아주 생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간 앉아라.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놓고, 현재에다가 놓고, 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할수 있다면 아침에 차 마시기 전에, 또 회사에 갔을 때에도, 회의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한 5분간만 이렇게 자세를 정확히 하고, 의식을 호흡에다 맞추고 앉아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분 동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하루에 샤워를 한번 하나요? 두번 하나요? 아, 두 번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래요. 하루에 한번 샤워를 한다 했을 때한몇분 정도 할까요? 한 30분 너무 긴가요?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아, 우리 하루에 한번 정도는 30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자, 몸에 샤워를 하듯이 마음도 좀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은 16배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보다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샤워하듯이 마음 샤워를 한 30분만 할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라. 30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또 아니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정확히 하고 아까처럼 앉아라. 이게 이제 마음 샤워예요.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먼지들, 누가 한 말, 내가 한 실수, 엉킨 생각들, 매일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줄까요? 참선이라는 깨끗한 물한 바구니, 뿌연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복잡한 잡념 뒤에 숨은 평온을 찾아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맑아진 마음 거울에 미소를 띄워요. 한 가지 더. 나에게 주는 선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걸. 하루 5분. 오직 나만을 위한 빈 의자. 그곳에 앉아 조용히 안부를 물어요.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장하다. 나 자신아. 비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시선을 줄게.

하나님 명호를 부르면 바로 그걸 염렴상속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염불하는 부처님 명호로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온만이 반매오, 또 뭐 그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좀 더 길게 신묘장구 대달하니 길게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분별심이나 감정에 안 빠지거든요. 그게 빠져나와.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다. 난 능엄주, 더 어려운 능엄주 할래. 능엄주 길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이제 내가 나를 봐야지.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화두를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여기에서 그렇게 늘 선명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13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선명상을 지도했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한 티끌 속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한 티끌을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억만겁의 세월이 사네. 작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큰 바다의 함성을 머금고 있네. 한 번의 숨결에 우주가 들고 나니 어찌 멀리서 도를 찾으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완성된 진리의 도량이로다. 긴 세월 짧은 찰나 차별이 없고 먼 곳

0: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

0: 일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02-8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 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연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김복순복이 김영수 김영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소순복이 김남영 김부덕 조준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해 김씨 일체 영가 김승기 복이 김학서 박석기 최원섭초 송양초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순만 장순자 복이 김재

허창성 최희정 허정무영가 김옥규국이 김희정 백순례영가 청도김씨의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하령영가 김옥자부기 김영태 김영안 정묘순 황순자영가 김영숙부기 김정

거기 김유봉 민경주 희모 박씨 김형우 경가 의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혜영 보기 김소필 한재철 영가 김하야 보기

모친 백모 장씨, 박남근, 황치훈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박정희, 박순호복이,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로, 박창섭, 홍삼래, 박대용, 박홍영, 김도윤 영가, 박정희복이, 박승준, 황옥수, 김만옥, 김옥배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선망조상 일체 영가, 박해종복이, 박영석, 손순희, 박병은, 정승남, 김경출, 이차연, 영가, 박해자복이,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임기옥,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배이봉복이, 배승영, 지전분, 영가, 성은주복이, 정두영, 박정희, 영가, 창녕송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밀양 태하령 일체 영가 송숙경복이 조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헌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김서연복이 김으태 김일승 김정순 박인달 문근순 정성심심

목이 태아령일 제영과 양혐이 목이 양태영 윤옥내영과 염춘이의 목이 염승남 태영 석영과 우치석 목이 오상돈 장경설영과 유경

안녕가 벽진이시 천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영가 이행규복이 이인상 하숙희영가 이행원복이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정의자 보기에 정은 천이 복순 정지 태견 일정시 손망주상 일체인연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정헌어 헌섭보기 청남순 안정내 정지영령과 조도이보기 송호봉 박연희 조삼족 김필분조 태규영과 조영선보기

요정어 유정선조교배 유용여 조성업 평양조시 고모부 고조부 영가 고조모 영가 평양종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제두순복이 최호영 후이달 영가 제인옥복이

0: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수

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에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위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립이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립이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고,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다리 아미타부를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